샬롬 CCM 2부로 건너왔습니다. 오늘은 7월 8일 수요일이고요. 저는 휴가를 떠난 훈디를 대신해서 이 자리에 앉은 아나운서 유지수입니다. 2부 첫 곡은 브라운 아이 소울도 헤리티지가 함께 노래했죠. 나얼 씨의 음성이 너무나 또 감동적이었는데요. 폭풍 속의 주였습니다. 2부에서도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오늘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사연으로 이 시간 함께 하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위로가 필요할 때 또 듣고 싶은 찬양도 알려주세요. 다음 곡은 향기로운 나무예요. 아멘, 내게 강 같은 평화.

기분이 좋아지는 찬양 세 곡이었어요. 먼저 향기로운 나무, 아멘, 내게 강 같은 평화, 또 최수종 씨도 피처링은 노아였어요. 이 버전도 굉장히 귀한 버전이죠. 아름다운 세상. 그리고 박요한 피처링은 이다의 더불어 함께 가는 길이었습니다. 오늘 샬씨 시작하면서 위로 얘기를 건네봤는데, 우리 샬씨 가족들은 어떤 위로 받을 때 좀, 아, 고맙다, 마음이 편해진다, 주님의 은총이다,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말도 있고요. 아, 밥 먹으러 가자.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뭐, 이런 것도 있을 것 같고요. 뜬금없는 작은, 좀, 선물 아닌 선물 같은 거? 오다, 주웠다, 이런 거. 약간 작은 꽃다발 같은 거, 이런 것도 위로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무엇보다, 찬양이, 주님을 향한 찬양이 큰 위로가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어지는 곡은 소울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이 곡이 아주 큰 위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띄워볼게요. 소울의 꿈.

위로와 위안을 얻으셨나요? 먼저 소울이었죠. 꿈. 이어서 김수지의 기도. 또 디아코니아 사랑해요 내 주님. 또 이찬혁 장래의 희망이었습니다. 아마 이찬혁 씨 팬들도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아요. 샬롬 CCM 수요일에 함께하고 있고요. 이번에는 분위기를 좀 바꿔서 가볼게요. 박조군이 노래합니다. 야곱의 축복.

세 곡이었습니다. 박주군의 야곱의 축복, 이어서 제이어스 주사랑이 내게 들어와, 또 강찬, 김상훈, 조수아, 정승복 등이 함께했어요. 우린 믿네. 7월 8일 수요일에 함께한 샬롬 CCM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오늘 끝곡은 시와 그림의 곡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 곡 중에서 당신을 지으신 남기고 저는 물러갑니다. 내일 다시 옵니다. 유지수였습니다.

0: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희영입니다. CBS는 개인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주인인 그런 방송입니다. 한국교회가 힘들 때 CBS가 한국교회를 지켜줬고요. 또 CBS가 힘들 때 한국교회가 저희를 지켜주셨습니다.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은 CBS의 사명입니다. CBS가 한국교회의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지켜내는 일 꼭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 이 일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1: 방송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으로 전화주세요.
2: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 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3: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은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시편 1편 1절과 2절 말씀이었습니다.
4: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사람의 평균 체온은 36.5도로 알려져 있죠. 체온이 내려갔다면 근육을 떨어서라도 열을 내고요. 온도가 올라가면 땀을 내서 열을 식힙니다. 컴퓨터 뒤에 열을 식히는 쿨러가 달린 것처럼 체온을 적절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몸은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일하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습도가 높으면 땀이 제대로 증발되지 않기 때문에 체온 조절에 어려움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1년 중에 가장 기온이 높고 가장 습도가 높은 지금, 나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내 몸에게 애쓰고 있다고, 잘 해내고 있다고 한마디 해줄까요? 안녕하세요. 당신을 향한 노래 최정원이에요.

장맛비 내리는데 부지런히 오신 분들 환영하고요. 폴라리스님 제일 먼저 오셨네요. 메타치형님, 전야곰님, 또 에스프레소님 많은 분들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오늘 첫 곡 이우석 비바람 내 눈 가려도 전해드렸고요. 당신을 향한 노래 2시간 함께할게요. 오늘 제습기를 풀 가동해야 하는 날 맞죠? 보게근원님. 예, 제가 있는 곳은 조금 그치긴 했는데 여러분이 계신 곳 얘기도 전해주시고 마음속 얘기도 풀어놓으시고 은혜 받은 얘기도 해주시고 듣고 싶은 곡도 남겨주세요. 샵 7997 열어놨고요. 50원의 정보 이용료 듭니다. 레인보우로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사연과 신청곡 안에 여러분의 얘기들 남겨주시면 돼요. 이은화가 줄이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힘든 길 걸어온 그대여.

에스프레소님이 장마철 제습방송 당양노라고 하셨는데 이 표현 좋은데요. 예, 제습방송입니다. 가브리엘님, 우리 몸도 쉼 없이 애쓰고 있다니 창조의 신비입니다. 습도 또 온도가 최고인 지금 우리 주의 자비를 찬양하자고요. 아멘. 당양노 가족들 빗길 안전운전 하시고요. 이것도 중요하고요. 피스토스님 반갑습니다. 샬롬. 하다샤님은 어제 병원 계신 부모님 뵙고 오늘은 쨍한 날씨에 간만에 휴식입니다. 어? 거기는 쨍한가 보다. 예, 덥지만 그래도 이렇게 찬양과 함께 할 수 있으니 더 감사가 넘칩니다. 아멘. 마라나타 선 삼선리님, 예, 나이 가는 길 박요한의 목소리로 신청하셨는데요. 이어지는 곡이에요.

주룩주룩 피어오는 풍경에 친정 부모님이 텃밭에서 키워캔 콩감자 푸실하게 찌어내고 있습니다. 색도 노랗게 이쁘고요. 김이 모락모락. 비 오는 창가에 커피와 같이 먹으면 비주얼 끝장이죠. 비주얼 뿐이에요. 맛도 끝내주죠. 예, 소소한 행복 누리며 한부영 소소한 것들 신청합니다 하신 커피향기님과 함께 우리는 그냥 상상할 뿐 그 푸실한 감자 함께 들었고요. 박요한 나의 가는 길 그 전에 함께 했어요. 요셉의 꿈님께서 빗소리를 들으며 스피커에서는 잔잔하게 은혜의 찬송이 예 빗소리와 찬송은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결합이거든요.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하경숭주님, 비가 많이 내리니까 얼마 전 입대해서 훈련소에 있는 아들 많이 생각이 납니다. 다음 주 수요일이 수료식이어서 아들 만날 생각에 두근두근한 마음으로 지내고 있는데요. 오늘도 하나님 의지하며 승리하는 아들이 되길 바라면서 아드님 이름이 박하승이에요. 하나님의 승리라는 뜻. 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가운데 힘든 시간, 처음 만나는 순간, 또 새롭게 만나는 모든 사람들 속에서 승리하는 시간들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당향으로도 응원의 곡 띄워드릴게요. 먼저 강명식이 부르는 승리고요. 하경숭주님이 신청하신 모든 상황 속에서 김종섭, 세연, 조용기가 부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그리고 승리 두 곡 들었고요. 9858번님 집에서 자전거 타기 운동하시는군요. 땀 흘리면서 듣는 찬양도 좋죠. 당양로 오프닝 시간에 맞추는 게 쉽진 않지만 그래도 열심히 달려오겠습니다. 네, 언제든 두 팔 벌려 환영입니다. 수연님은 비가 엄청 쏟아져요. 장마를 실감할 만큼 빗소리 찬양 그리고 정원님 목소리로 이 시간 보냅니다. 아, 제가 창을 통해 보니까 아까 조금 뭐가 해가 나오려나 이렇게 생각이 됐는데 다시 어두워지네요. 변덕이. 베리베리님, 백혈병으로 1년을 치료하며 병원 생활하던 동생 미영이가 교회까지는 아직 못 갔지만 교구 예배에 참석해서 기도해 주심에 감사 인도도 했고요. 이제 일상생활이 가능하지만 아직도 관리가 중요한 단계라 꾸준히 관리 잘해서 완치받기까지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길 기도합니다. 아멘. 청년의 기도 듣고 싶은데요. 아들이 빨리 믿음 회복하길 바라면서 예, 은혜로 충만한 하루 되길 원한다고. 아멘. 미영님. 주님께서 내 몸을 통해서 일하심을 느끼는 하루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회복의 일하심, 그 일하심을 느끼는 그런 은혜의 하루하루가 되길 바라고요. 또 아드님, 믿음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그리고 나와 비슷한 환경이나 경험을 한 친구나 또 후배들에게 나의 경험을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또 믿음으로 이끄셨는지를 증거할 수 있는 삶이 되길 바라면서 청년의 기도 듣겠습니다. 우혜림, 남궁정윤, 배현미 외 사역자들이 함께 부르는 곡입니다.

흘러나오는 노래에 공감하고 계신 2102번 희망은광님과도 같이 들었어요. 청년의 기도였고요. 살랑살랑님, 오늘은 무척 습한 하루가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 마음과 영혼은 하나님으로 인해 뽀송한 하루가 되길 기도합니다. 아멘. 하이디8529님, 한참 내리던 비가 소강상태입니다. 잠깐 창문 열어 환기 중이고요. 혼자 조이포유 크게 틀어놓는 이 시간이 제일 좋아요. 찬양을 마음대로 부를 수 있고 마음대로 들을 수 있는 이 시간. 네, 저희도 함께해서 기쁩니다. 황금병아리님께서 이직하고 며칠째 근무 잘하고 있는 황금병아리고요. 본부장이라는 직함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우리가 부를

때 성이 이씨시니까 이본부장 또 줄여서 이본, 이본 이렇게 부르는데 그 불림에 대해서 해석을 이렇게 하셨대요. 리본, 다시 태어남, 늘 새롭게 초심을 잃지 마라라는 그런 뜻. 맞아요. 이런 뜻 같아요. 리본. 주님께서 매일매일 새롭게 하실 일을 기대하며 또 이 일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을 기대하며 함께 듣겠습니다. 러비미 부르는 기대.

수피한기님은 경기도 광주 임마누엘 교회 수요예배 설교하러 가는 길입니다. 예, 안전하시길.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이 곡인가요? 주일 65세부터 86세 한나팀 특송으로 함께 한다고 하셨는데 오늘 마마스 브런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보라제비꽃님, 상반기 마지막 학교 아이들 책 읽어주고 왔습니다. 비 뚫고 다녀와서 함께합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또 그 달란트를 통해서 아이들이 책의 즐거움, 책을 읽는 기쁨 더 누렸으리라 믿습니다. 비가 와서 이 곡을 진짜 많이 신청하셨어요. 비 준비하시니 심영진이 부르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봬요.

0: TBS
1: 매년 한국교회 성도들과 은혜로운 성지순례를 떠나온 CBS가 오는 11월 1일 10박 12일간의 일정으로 그리스 로마 순례 여행을 떠납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지인 그리스와 마지막 순교지인 로마의 동선을 그대로 따라가는 이번 순례 여행은 2000년 전 바울의 땀과 눈물 그리고 순교의 정신을 온몸으로 마주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갈릴리 여행사 02-775-5400, 02-775-5400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1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2: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날씨예요. 마음이 처지지 않게 신나는 찬양 신청합니다 하신 한여름 밤의 소나기님의 신청곡 예수의 심장 소리보기 앨범에서 들었고요. 에스프레소님이 이 곡 처음에 듣고 우와 이런 곡이 있어 놀라셨대요. 생활 속의 얘기를 담은 솔직한 그런 가사 랩이 있어서 더 놀라셨을까요? 예, 하소서라는 곡 강찬과 서정현이 함께한 곡 들었습니다. 당신을 향한 노래 2부로 오셨고요. 고슴도치님 고민 함께 나눌게요. 오랜 시간 방황하다가 다시 교회에 다니기 시작하고 대예배에 참석한 지 1년이 지났는데 최근에 소그룹에 소속이 됐거든요. 근데 그 이후부터 다시 교회에 가는 게 마음이 불편합니다. 관계를 맺는 거에 이렇게 거부감이 있는지 몰랐는데요. 소모임에 대한 부담 때문에 대예배에 참석하는 일도 꺼려지게 됩니다. 사실 소모임은 더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은혜를 받기 위해서, 말씀에 대한 이해를 더 깊이 하기 위해서 모이는 건데, 오히려 대예배에 가는 것을 꺼리게 되는 이유가 되면 안 되죠. 조금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그 소모임에 계신 분들, 또 장인분들 있잖아요. 거기에 짱. 그분께 솔직한 마음으로 얘기를 하시면 이해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떤 부분이 그 소그룹 모임을 불편하게 했을까요? 기도하시고, 또 거기에 분들께 솔직하게 얘기하면 이해를 받고 적당한 때 다시 가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때가 아닐 수도 있으니까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수 있으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마음이 흐르는 대로 기도하면서 나아가시면 좋겠어요. 제 생각은 그런데 또 우리 고슴도치님께 도움이 되는 얘기들 많이 남겨주시고요. 배상진님이 신청하신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심플리포 앨범에서 듣습니다.

지키리님의 신청곡 피아워십 앨범에 있는 목마른 내용혼이었습니다. 너의 민기뉴님께서 저는 목사님 딸인데도요. 관계 맺는 게 쉽지가 않아요. 사실 목회자의 그 집안 자녀라면은 관계 맺는 거에 있어서는 오픈되어 있는 그런 분위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를 맺는다는 게 쉽진 않아요.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해 주셨어요. 이 얘기가 아마 많은 분들에게 위로가 되리라 믿고요. 관계 맺는다는 자체가 사실 쉽지가 않아요. 나와 다른 사람과 맞춰간다는 거, 또 교회에서의 그 관계라는 건 오픈을 많이 해야 되는, 내 마음이나 상태를 오픈해야 되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게 또 어려움이 있어요. 그거는 억지로 되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일어나야 하는 거기 때문에 기다림도 필요하고요. 사람마다의 속도에 좀 맞춰줄 필요도 있고요. 또 계속 닿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위에서 기도해주고 또 인내로 기다려주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한데, 분위기에 휩쓸려서 자꾸 강요하게 되면 그게 너무나도 큰 부담이 되고 교회를 떠나는 이유도 되기도 하거든요. 그걸 좀 잘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김숙희님께서 처음으로 당향노, 당신을 향한 노래 입력해 봅니다. 센터에 나와서 듣기 모두 할게요. 고맙습니다, 숙희님. 코스모스님께서 신청하신 곡 표대를 향하여, 오늘도 인도하시며 표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아멘. 주유진의 목소리로 들을까요?

하나님이시여 8치로 1번님과 함께 들었고요. 오늘은 초롬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라일리님 뇌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손과체에 낭종이 있더라고요. 낭종이 작아서 요임이하진 않다니까 감사하고 진료 상담 예약했는데요. 이것 때문에 계속 편두통이 있었던 건가 싶어요. 그래도 원인을 알게 돼서 다행입니다. 원인을 알게 돼서 정말 다행이고요. 또 유의미한 게 아니라는 것도 감사하고 그래도 계속 좀 지켜보시긴 해야 될 것 같다. 그렇죠? 사랑하오님, 오늘은 제가 많이 애정하는 준하 언니의 생일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몸과 마음이 항상 건강하길 기도하고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셨어요. 준하 언니의 생일 진심으로 축하하고 매일매일 기쁘게 걷는 삶이 되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사람들에게 특히 하나님께 사랑받는 삶이 되길 바라면서 목소리 상점 주가 행하시니 축하곡으로 띄워드립니다.

정말 주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을 고백합니다. 마하나임님의 신청곡 한국 컨티넨탈 싱어즈 주만 의지해요 였어요. 내가 할 수 있다는 손에 꽉 쥐고 있었던 그 힘을 풀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거든요. 그 일하심을 느끼고 또 하루하루 회복되시는 삶 많은 분들이 우리 당영로 가족들이 기도하고 있으니까요. 빨리 몸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고 그날을 기다립니다. 마하나임님과 함께 들었고요. 비가 잠시 멈춘 시간 귀한 찬양곡으로 치유가 되니까 감사함이 드네요. 아멘. 긍휼하심 님도 함께하고 계세요. 로이스님, 네, 로이스님의 고백도 잘 읽었습니다. 내 몸이 주의 작은 교회라는 그 생각 너무 귀하고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일이고요. 옆집 언니분과 모닝 성경 통독 오늘까지 에스라 6장까지 읽으셨대요. 와, 언니가 함께하니 가능했다고 하는데 저도 언니 말에 동의합니다. 매일매일 말씀으로 성장하고 말씀으로 사랑을 나누는 귀한 관계 되실 거라 믿어요. 하늘바라기님께서 제가 좋아하는 음성 넘버 2 최정원님 하셨는데 왜 넘버 아니 원이 아니고 2일까 잠시 욕심도 났지만 이것도 충분히 감사합니다. 기도 제목은요. 아리 엄마께서 평택제일감리교회 아이들 여름성경학교 이번 주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셨어요. 이제 여름성경학교 수련회 다들 이제 시작하고 진행 중인 분, 진행 중인 교회도 있을 겁니다. 위에서 기도하고요. 특히 아이들이, 청년들이 이 수련회, 이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믿음이 더욱 성장하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모든 삶에 있어서의 그 믿음의 뿌리가 되는 귀한 말씀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7361번님께서 성남 택시기사인데요. 비가 너무 많이 내립니다. 운전하시는 모든 분들 안전운전 하시고요. 거기 너 있었는가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찬송가 147장 거기 너 있었는가 걸어놓겠습니다. 비가 많이 내립니다. 그리고 이 비가 그냥 하루 종일 내렸다가 딱 그치는 게 아니라 비가 막 엄청나게 쏟아지다가 갑자기 그쳤다가 해가 나서 이제 끝인가 싶으면 다시도 또 내리고 그래서 종잡을 수 없는 요즘이에요. 우산 꼭 챙기시고 다니실 때 미끄러운 길 조심조심 다니시고 특히 운전하시는 분들은 안전운전 하시길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거기 너 있었는가는 장윤영의 목소리

함께 하실 찬송은 찬송가 213장 나의 생명 드리니입니다. 이 아름다운 찬송가 가사는 여류 찬송 작가 하보갈 여사에 의해 작사됐습니다. 이 찬송시의 성경적인 배경은 로마서 6장 13절 말씀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입니다. 하보갈 여사가 주말을 즐기기 위해 가족과 함께 워세스터셔의 아렐리 하우스라는 곳을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그곳에는 같은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10여 명이나 먼저 와 있었죠. 그때 하보갈 여사는 이들 무리가 더러는 예수를 믿지 않거나 또는 믿어도 진정한 기쁨을 아직 체험하지 못했음을 알아차렸습니다. 하보갈 여사는 그곳의 모든 무리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보갈 기도에 응답하셨고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그날 밤 이후 기쁨의 찬 체험을 했다고 합니다. 주말 휴가를 끝내고 그곳을 떠난 하보갈 여사는 아렐리 하우스에서의 기도 시간 이후 마음에서 떠나지 않던 모든 것을 오직 주를 위하여 드리리라 라는 시귀를 가지고 4절의 찬송시를 지었는데 그 찬송이 바로 213장 나의 생명 드리니입니다. 이 찬송시에 붙은 곡조는 음악 신동으로 불리는 모차르트가 작곡한 것입니다. 찬송가 213장 나의 생명 드리니입니다.

0: 주인인 그런 방송입니다. 한국교회가 힘들 때 CBS가 한국교회를 지켜줬고요. 또 CBS가 힘들 때 한국교회가 저희를 지켜주셨습니다.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은 CBS의 사명입니다. CBS가 한국교회의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지켜내는 일 꼭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 이 일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1: 방송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으로 전화주세요.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응원단장 정호의 남자 추인혁입니다. 요즘 코스피 블루라는 말이 생겼답니다. 주식시장은 뜨겁게 오르는데 정작 내 통장은 그대로인 것 같고, 남들은 주식을 해서 돈을 버는 것 같은데 나만 제자리 걸음인 것 같은 마음. 바로 그 마음 때문에 일할 의욕까지 꺾이고요. 우울한 감정이 코스피 블루인데요. 주가는 매번 오르내리지만 성실하게 쌓은 시간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계좌를 키우고 있을지 몰라도요, 우리는 오늘도 삶을 버티고 가족을 지키고 내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 비교하지 말자고요. 남의 상승장을 부러워하기보다 내 삶의 바닥을 단단히 다지는 하루, 오늘도 그런 하루를 살아내는 모든 분들께 사평로가 응원의 찬양, 힘나는 찬양을 보내드립니다.

네, 발자국의 행복의 열쇠. 네, 비교는 바보들의 놀이. 최선은 우리의 권리. 그 다음에 결과는 하나님이. 결과를 우리가 2년, 3년 안에 볼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10억을 벌었으니까 결과인가요? 아니요. 이땅 끝나는 날까지. 그리고 천국 가봐야 아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의 결과는 아무도 모릅니다. 주님만이 아시니 우리는 묵묵히 비교하지 말고 오늘도 감사하며, 감사만이 행복의 열쇠, 쇠떼. 예, 90 넘은 분들에겐 쇠떼? 쇠떼는 진짜 어릴 때 듣던 말이네요.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전엔 열쇠를 다 쇠로, 막큰 거, 막 진짜 컸죠? 요즘은 비밀, 띠띠띠띠띠띠띠띠. 네. 또 이거 듣고 또, 예. 이렇게 비밀번호를 알아내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네요. 아무튼 네, 달란트를 잘 사용합시다. 자,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 여러분 달려와서 글 남겨주시고 인사도 해주세요. 하이파이브도 해주시고 선출 후식, 선출 후식. 네, 황장섭님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메시지만 남기고 출근합니다 하셨는데, 장장98번님이죠. 장장98번님 진짜 오랜만에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출근 화이팅. 네. 가로피리님도 매일 듣는데 인사해 주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진짜 반갑습니다. 이제 자주 오실 거죠? 네. 한번 노래해요. 약속해 줘. 달려와 주세요. 자, 강창섬김, 정선아. 아, 전선아죠. 그 이름 부를 때 뉴클리언스입니다. 그런 사랑.

정말 변하지 않는 그런 사랑하고 싶습니다. 4180님 일하게 하심, 일할 수 있게 하심, 이끄심에 감사. 아, 이 말 좋다. 네,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 불평 불만 없이 감사와 친절로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또래 분식의 우리 작심 용인 흥덕점의 주인 하나님. 이게 두 개인가 봐요. 또래 분식, 작심 용인 흥덕점. 하은이 아빠 민호올림 하셨습니다. 오늘도 전 맡은 바 자리에서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합니다. 할렐루야. 미소 잃지 마시고 정말 맛을 찾아내는데 그냥 명인이 되시고. 작심이 뭔가요? 식당 이름인가요? 아무튼 네, 정말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 멋지게 열매

맺지 않을까요? 이 땅에서도. 병마 싸우고 있는 올 친정을 캐. 또 며느리. 며느리도 아프고 친정을 캐도 아프고 치료해 주시길 서미 형님. 아, 오늘도 아픈 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올라왔는데 우리 식구들 아픈 분들 주님 만져주시길 여러분은 5초 기도 꼭 해주세요. 꼭꼭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수연님 달려와셔서 감사합니다. 네. 서현실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윌러브의 어둔 날다 지나고 강성식의 아 하나님의 은혜로 준비했습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에 이어서 한곡더 갔어요? 네. 꽃말이 오세연의 네, 목소리로 네, 들었습니다. 7232번님이, 참 많은 글을 써주셨는데 제가 다 읽긴, 그렇고, 7232번님의 그 가정에 정말 주님께서 만지시고, 치료하고, 회복, 가심을 믿고 같이 기도합니다. 예. 다행히 그래도 가정을 향해 내려놓아라 그 음성을 듣고 주님이 그리하라면 그렇게 하겠다며 말하는 순간 가슴에 막혀있던 돌덩어리가 내려가는 것 같고 입가에 미소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염려해서 될게 아니다. 그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돼 있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러니까 기도는 해야 되는데 뭐 어떻게? 감사함으로. 예, 염려함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감사함으로 그렇게 기도 시작을 하신 것 같아서 참 좋습니다. 자, 손재석 주를 찬양 아름다운 세상이에요. 감사해.

들어와 들어와 사랑의 평화의 노래 함께 하고 있습니다. 식사 다 하셨죠? 이제 본격적으로 좀 들어오셔서 이 손을 좀 마주치고 함께 합시다. 홍세기님 덥다고 아이고 조이포유의 좋은 찬양 들으며 일을 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저도 일하면서까지 이렇게 틈틈이 인사해 주신 여러분이 너무 감사합니다. 네, 심영진 비준비하시니 보내드리고 2부에서 만날게요.

0: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중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자주 그리고 많이 웃는 것, 현명한 이에게 존경을 받고 아이들에게서 사랑을 받는 것, 정직한 비평가의 찬사를 듣고 친구의 배반을 참아내는 것, 아름다움을 식별할 줄 알며 다른 사람들에게서 최선의 것을 발견하는 것, 건강한 아이를 낳든 한뜨기의 정원을 가꾸든 사회 환경을 개선하든 자기가 태어나기 전보다 세상을 조금이라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놓고 떠나는 것, 자신이 한때 이곳에 살았음으로 해서 단 한 사람의 인생이라도 행복해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공이다. 랄프 왈도 에머슨의 책 무엇이 성공인가 중에서 읽어드렸습니다.
3: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그

0: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과 23절 말씀이었습니다.
1: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의 기도.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좋은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이 안 되든 막히든 잘 되든 주님 그냥 오늘 좋은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이 안 돼도 일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일이 어려워도 또 일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눈을 떠서 오늘 하루 주어진 일 중에 주신 복과 감사를 찾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주어진 이 삶에 하나님이 주신 모든 시간들을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며 한숨으로 채우지 아니하며 원망으로 지나가지 않고 오히려 이 어려운 순간에도 믿음의 눈을 떠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를 가진 자처럼 밝은 웃음으로, 감사로, 기쁨으로, 사람들에게 친절함으로 대하게 하시고 걸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옆에는 이 같은 믿음의 눈을 뜬 사람이 있어서 넉넉히 이 길을 함께 걸어가며 하나님을 얘기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안 되든 잘 되든 어렵든 쉽든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놀라운 주사랑, 네, 주혜리의 목소리로 2부 시작됐습니다. 멋진 여자님이요. 지난번에 1군단 예하부대에 야긴 피자 선교회에서 봉사하고 PX 들러서 정관장 홍삼 엑기스 5박스를 구입했어요. 아, PX 싸죠. 맞아요. 늘 주머니를 열어 성도를 섬기는 개척교회 형편 알기에 목사님 응원용으로 구입했거든요. 아, 나눠드리러 가는군요, 목사님들께. 야,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 네, PX에서. 저도 군부대 이렇게 방문하면 PX에 진짜. 뭐, 저게? 뭐, 뭐지? 달팽이 크림이 한때 또 유명해가지고 여자들 막 샀던 기억이 납니다. 연평도에 우리 한때 정말 애청자였던 김정숙 권사님이 거기 또 계셔가지고 우리 한번 갔던 적이 있거든요. 거기서도 막 샀던 것 같아요. 아, 참 예전에 그 10년 전에 또 열심히 했던 분들 그립네요. 지금도 듣고 계시고 매일 그래도 들어오신 분들이 있어요. 네, 여전히 10년이 넘게 참 너무 감사하죠. 7459번님 날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8년 전 목포 한마음교회에 오셔서 집회하실 때가 지금도 눈에 선하고 열정과 감동이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늘 응원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네, 진짜 감사합니다. 41년을 다녀왔으니 갔던 교회인데도 모를 때도 많고요. 다녀갔나 싶은데 다녀갔다고 그러고 막 그럴 때 너무 많아요. 그렇지만 제가 기억 못해도 여러분 은혜 받은 건 평생 잊지 않았으면 참 좋겠네요. 그리고 하나님만 만나 정말 깊이 만나는 그런 집회가 되길 또 기도해 봅니다. 아람과 아미가 불러의 파이팅. 김태영의 오늘의 은혜로 손영진입니다. 주님이 주신 모든 것.

네,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카톡도 좀 알려주세요. 제 사진 밑에 노란색 눌러서 아는 분들에게 카톡방 또 단체방도 있으면 보내주시고 설명도 부연해서 카톡 한 번 더 보내주신다면 오늘 당장 안 들어도 꼭 듣게 되니까 네,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상이 말씀님은 네, 제가 남편한테 목사님 소개했어요. 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남편 제가 어떤 사람인지 소개를 해주셨군요. 괜찮은 사람이라고 그러셨죠. 예, 착하고 예, 마음 여리고 예. 아이고 귀엽고 죄송합니다. 네, 아 사연 봅시다. 네, 레인보우 라디오의 진심인 것 같아요. 저는요 하시면서 다정한 그레이스님이 시간이 나면 듣지요. 안 듣고 있으면 저도 모르게 이렇게 부정으로 부정한 생각이 든대요. 부정적으로 예 간혹 말씀을 못 읽어서 고민하지만요 하시면서 아 말씀 그렇죠 찬양 들으면서 그러니까 그냥 배경 음악으로 꼭 제가 하는 말 안 들어도 되잖아요.

해놓고 말씀을 읽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네. TV 보는 것보다 좋은 습관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당연이죠. 당연. 네, 네. 너무 당연입니다. 자, 포스의 피난처, 소울의 주님 주신 삶, 시와 그림입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한 곡 더 이어갈게. 지선 주의 은혜라.

이거 같대? 세상 사람들은 언제나 삶은 힘들다고 하지만 항상 힘든 것은 아니죠. 가끔 좋은 일도 있잖아요. 웃어요 웃어봐요 모든 일 잊고서 웃어요 웃어봐요 좋은 게 좋은 거죠. 외롭다고 생각 말아요. 혼자 살다 혼자 가는 거죠.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것이 그게 바로 인생이에요. 웃어요 웃어봐요 모든 일 잊고서 외롭다고 생각 말아요. 혼자 살다 혼자 가는 거죠.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것이 그게 바로 인생이에요. 이 노래는 오석준 씨가 91년도에 발표했고 CCM 가수 팀들도 불렀어요. 그래요. 세상 일이 쉬운 사람 있을까요? 다 어려울 거예요. 저 사람 걱정 없을 거예요. 그 집에 한번 가보세요. 네. 울음판일지도 모릅니다. 울음판이길 바라는 게 아니라 그만큼 인생은 쉽지 않죠. 다만 여기서 어느 종교에서 환생한다고 하는데 환생 없습니다. 한번 오면 한번 끝입니다. 한번 다녀가는 인생 감사로 찬양으로 기뻐함으로 넘치라고 데살로니가전서 3장 16절 18절 말씀이 떠오르기도 한 찬양 노래이기도 해서 오석준의

웃어요. 감사하며 네, 한번 오는 인생 기쁘게 사람들도 대하고 그렇게 살자고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 곡 어때? 오석준입니다. 웃어요.

웃어요, 웃어봐요. 아이고, 많이 웃으십시오, 진짜. 웃으면 우선 이렇게 속이 좀퍽 트이잖아요. 깝깝 막혔던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한웅재의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까지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다 됐고,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 또 이렇게 카톡 알리기 하자고 하니까 또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연평안 조찬미가 불러요, 교회. 이 노래 가사처럼 교회가, 모든 교회가 되길 바라는 마음 기도하면서 마지막 곡 보내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0: 샬롬,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를 진행하는 최인영 목사입니다. 여러분, CBS가 얼마나 아름답게 힘겹게 걸어왔는지 아시죠? 그동안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 방송을 통해 많은 은혜를 전해왔고 또 이단 사이비들과 싸워오고 지금은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방송하다가 보니 장비도 노후되고요. 스튜디오도 하나뿐이 없어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와 후원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행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CBS 손잡아 주셔도 후회 안 할 겁니다. 02-2650-7004, 02-2650-7004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거고요.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CBS 직원들이요, 늘 모여서 기도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함께 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1: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본사며 관람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2: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이었습니다.
3: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이 시간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신앙의 기쁨과 영성을 깨웠던 은혜로운 찬양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2시간 동안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남기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내 삶의 비타민과 같은 찬양으로 함께하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국내외 찬양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매년 한국교회 성도들과 은혜로운 성지순례를 떠나온 CBS가 오는 11월 1일 10박 12일간의 일정으로 그리스 로마 순례 여행을 떠납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지인 그리스와 마지막 순교지인 로마의 동선을 그대로 따라가는 이번 순례 여행은 2000년 전 바울의 땀과 눈물 그리고 순교의 정신을 온몸으로 마주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갈릴리 여행사 02-775-5400, 02-775-5400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1: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본사며 관람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2: 위대한 것은 인간의 일들이니 나무병에 우유를 담는 일, 꼿꼿하고 살갗을 찌르는 밀 이삭들을 따는 일, 암소들을 신선한 오리나무들 옆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일, 숲의 자작나무들을 베는 일, 경쾌하게 흘러가는 시내 옆에서 버들가지를 꼬는 일, 어두운 벽난로와 오모른 늙은 고양이와 잠든 티티새와 즐겁게 노는 어린아이들 옆에서 낡은 구두를 수선하는 일, 한밤중 귀뚜라미들이 날카롭게 울 때 처지는 소리를 내며 배틀을 짜는 일, 빵을 만들고 포도주를 만드는 일, 정원에 양배추와 마늘의 씨앗을 뿌리는 일, 그리고 따뜻한 달걀들을 거두어 드리는 일. 프랑시스 자매의 시, 위대한 것은 인간의 일들이니 중에서 읽어드렸습니다.
3: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세 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2부에서도 여러분의 신청곡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준 바로 그 찬양 지금 신청하세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신청곡으로 꾸며가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주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듣고 싶으신 곡 남겨주시면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그늘에 핀 무명처도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우고 푸르러 땅과 더불어 하나님께 순응하건만 나는 향도 없는 내놓을 것도 없는 빈손 빈 몸입니다. 나는 진정 부끄러운 사람, 목마른 사람입니다. 나는 늘 목이 말라 내 하나님의 강에서만 살기를 바라는 사람. 그 강물 속에 양식으로만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아, 내 하나님은 진리의 강, 거짓 없이 흐르는 풍요의 강, 잃어버린 나의 겸손을 비추는 거울의 강, 무뎌진 나의 사랑을 가르쳐주는 말씀의 강, 내 하나님은 끝도 없는 큰 강, 내 하나님은 하늘을 그림 그리는 강,

0: 샬롬,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를 진행하는 최인영 목사입니다. 여러분, CBS가 얼마나 아름답게 힘겹게 걸어왔는지 아시죠? 그동안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 방송을 통해 많은 은혜를 전해왔고 또 이단 사이비들과 싸워오고 지금은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방송하다가 보니 장비도 노후되고요. 스튜디오도 하나뿐이 없어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와 후원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행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CBS 손잡아 주셔도 후회 안 할 겁니다. 02-2650-7004, 02-2650-7004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거고요.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CBS 직원들이요, 늘 모여서 기도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함께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요한복음 15장 7절 8절 말씀이었습니다.
4: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오늘도 장맛비가 오락가락하네요. 창밖에 나무를 한번 보시겠어요? 세찬 비바람에 씻겨서 있는 나무의 모습은 비록 흐린 날에도 평소보다 의연하고 선명하게 보이는데요. 목회자이자 시인인 정연복님은 장마를 보며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세찬 폭우 속에서도 의연한 모습으로 서 있는 저 나무들의 말없는 용기를 배우게 하소서. 말없는 용기. 나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지요. 비 때문에 힘들다고 하지 않고 바람이 싫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거기 서서 버팁니다. 그리고 시인은 이렇게도 기도합니다. 휘몰아치는 비바람 속 세상의 먼지 말끔히 씻는 저 푸른 잎새들의 순결함을 닮아가게 하소서. 장맛비가 씻어내는 건 나무의 먼지만이 아니죠. 우리 마음의 먼지도 함께 씻어주는 것 같아요.

장맛비에 우리의 마음을 씻어줄 찬양 함께 하시죠. 찬양 합창 두 곡 이어서 듣습니다. 마크 패터슨의 곡 주의 사랑 안에서, 로마 연합교회 글로리아 찬양대의 찬양으로 듣고요. 이현철 곡 정결하게 하는 셈이, 윤학원 코랄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0: 방금 들으신 곡은 마라나타 보컬 밴드의 찬양이었습니다. 키스 그린의 곡 Create in me all a clean heart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그리고 I surrender all 찬송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이어서 들으셨고요. 먼저 들으신 곡은 마크 패터슨의 곡 주의 사랑 안에서 로마연합교회 글로리아 찬양대의 찬양으로 또 이현철 곡 정결하게 하는 셈이 윤학원 코랄의 찬양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1: 여러분은 지금 전진의 주님을 찬송하면서를 듣고 계십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는 은혜로운 찬송, 찬양대가 즐겨 부르는 합창, 전 세계 크리스천들이 함께 부르는 성가와 CCM, 찬양 연주곡 등 세상의 모든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누고 싶은 사연과 듣고 싶은 신청곡은 문자 샵 7997, 우물정 7997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무료로 참여하실 분은 CBS 레인보우 어플 채팅방이나 CBS 만나앱에서 사연 남겨주세요.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닭갈비 본고장의 맛, 국산 닭다리살과 차별화된 양념 소스로 만든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서 양념과 간장 닭갈비 세트, 원조의 품격 팡파미유

0: 드리는 강릉 육종마늘빵, 국산 곡물만 사용하는 대한민국 대표 선식 기름 전문점 오곡형제에서 미숫가루, 커피의 도시 강릉에서 드리는 강릉 커피빵과 커피잼, 그리고 커피 쿠폰을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을 찬송하면서 복된 시간 보내세요.
1: 오늘도 출첵들 남겨주시고 계셔요. 마르나타님, 이병희님, 금강초롱님, 신구님, 어여쁜자님, 김명수님, 멋쟁이님, 이은주님, 작은천사님, 항상 겸손하자님, 신혜숙님, 기쁜 우리 사랑님, 안젤라님 함께하고 계시고요. 코스모스님이 평안합니다.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 주님께 나아갑니다. 남겨주셨어요. 수연님이 억수같이 쏟아지던 비가 물러가고 구름 사이로 해가 쏙 나왔어요. 비 맞은 초록잎들이 반짝 빛나요 하셨네요. 제키리님이 강릉 비 내리는 가운데 운행 근무하며 방송 듣습니다. 주하랑님도 강릉에서 보내주셨어요. 장마가 시작되었는지 강릉도 내리다 그쳤다 반복합니다. 그래도 마음은 전지님에게. 여기 비 오는 수요일엔 빨간 장미를 마음으로 드려요 하셨는데 벌써 빨간 장미 받은 것 같아요. 심쿵했어요. 여주왕자님이 쉬면서 찬양 들으며 땀 식히며 함께해요. 덕분에 체감 온도는 내려가네요. 태연님은 엄마가 에어프라이기로 피자 만들어주셔서 맛있게 먹었다고. 아, 피자 언제나 맛있죠. 김진아님은 필라테스 처음 하고 너무 힘들어요. 환불받고 스트레칭 프로그램으로 배워보기로요. 필라테스보다는 스트레칭이 더 좀 더 정적이고 그게 더 맞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필라테스는 아무래도 뭐 근육을 좀 쓰는 거다 보니 더 힘드실 수도 있죠. 민민하하님은 저희 집에서 수요기도 모임 후에 점심 식사하고 쉼하며 출첵합니다. 블루딱딱우리님이 췌장 CT 찍고 왔어요. MRI도 찍었는데요. 나쁘게 보이지 않다고 하셨는데 6개월 후 한 번 더 찍어보자고 한 게 오늘이었네요. 다음 주 수요일 결과 기다리며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벌써 찍고 오셨겠네요. 괜찮으실 거예요. 네, 다음 주 수요일에 결과도 꼭 알려주세요. 오늘은 세계인들이 고백하는 찬양 세 곡 준비했습니다. 시편 23편을 바탕으로 헨리 베이커가 가사를 쓰고 아일랜드 전통 선율을 붙인 The King of Love My Shepherd Is,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미국의 찬양 예배 사역 단체인 Hymns of Grace의 음원으로 듣고요. 이어서 덴마크 시인 잉거만이 가사를 쓴 북유럽 찬송 달리갈 요원, 만유의 주제, 노르웨이 가수 시셸의 음성으로 듣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시인 얀 스트루더의 가사에 아일랜드 민요 선율인 슬레인 찬송가 Be Thou My Vision,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선율을 붙인 Lord of All Hopefulness, 희망의 주, 기쁨의 주님, 스코틀랜드 페스티벌 싱어즈의 찬양으로 준비했습니다. 1절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희망의 주, 기쁨의 주님,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어떤 걱정도 이기게 하소서. 우리의 깨어남에 함께 하셔서 주님, 하루의 시작에 우리 마음에 기쁨을 주소서. 하루의 아침, 낮, 저녁, 밤을 따라 각기 다른 축복을 구하는 찬양 전해드립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The King of Love, My Shepherd is Hymns of Grace의 음원이었고요. 이어서 시셸의 음성으로 달리 갈 요원, 만유의 주제 들으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희망의 주, 기쁨의 주님, Lord of All Hopefulness, 스코틀랜드 페스티벌 싱어즈였습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함께하고

0: 계십니다.
1: 최초의 찬송가인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며 찬양을 함께 나누는 오늘의 시편.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내린 사람은 어떤 계절에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담은 시편 1편 1절에서 3절을 성우 손정아 권사의 낭독으로 전해드리고요. 시편의 은혜를 나누는 찬양도 이어서 듣겠습니다.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시편 1편 낭독 후 전해드린 곡은 찬송가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테너 황현안의 목소리였고요. 찬송가 아 하나님의 은혜로 라운트리오의 연주에 이어 유은성의 그 곡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LA 남성 선교합창단의 연주 실황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고윤희님, 하하호호님, 장기영님, 아루아님, 최여사님 함께하고 계시고요. 송미영 집사님이 와 정말 한 100만 년 만에 오신 것 같아요. 장맛비 많이 내리고 잠시 그친 날 오랜만에 인사드린다고 남겨주셨네요. 잘 계셨나요?

검사의 감사님이 블루베리 따며 듣고 있다고 보내주셨고 해도 농장님이 처음 오신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아, 장맛비가 오락가락 잠시 그치기에 논물 빼러 갔다가 애궁 비를 만나 생쥐가 되어 들어와 씻고 은혜의 찬양으로 힘을 얻습니다. 비 오는 날 고생이 많으시네요. 커피향기님이 딸내미 와서 미리 주문한 버터감자 만들어 대령하고 저도 옆에 껴서 먹었더니 배 빵빵 오춘기 됐어요. 오춘기 너무 귀여운데요? 비는 그쳤지만 맑은 날보다 비 오는 날, 흐린 날, 포슬한 감자 맛이 굿! 질리면 버터감자에 짭짤한 허브솔트를 팍팍! 여러모로 행복한 오후예요. 하셨습니다. 아우, 막 사연 제가 소개하다 보니까 저도 막 버터감자 먹고 싶어져요. 아, 어쩜 이렇게 표현을 맛있게 하시는지. 보혜사님은 윗집이 공사를 해서 굉음 속에 듣고 있어요. 얼른 끝났으면 하시는데, 아유, 참. 예, 끝나기만을 또 고대하고 있으시겠어요. 이것도 얼마나 또 힘들고 듣는 것도. 러브레터님이 오늘의 날씨는 이랬다 저랬다 변화무쌍하지만 주님을 찬양하면서는 변함없이 은혜로운 찬양들로 마음속에 울려 퍼지네요 하시면서 요즘 귓가에 맴도는 곡이라고 이 곡 남겨주셨어요. 김명식의 오직 예수.

오늘 끝곡은 김숙희 님이 보내주신 98세 엄마가 가장 좋아하는 찬양이라면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남겨주셨어요. 연주곡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정연복 시인의 장마철의 기도는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먹구름 넘어 밝은 태양 살아있고 소낙비 그치는 하늘이라야 찬란한 무지개꽃 피어날 수 있음을 굳게 믿고 기억하며 한평생 살아가게 하소서. 장마철 하늘을 보면 해가 보이지 않습니다. 며칠이고 구름만 가득합니다. 그런데 우린 알죠. 구름 뒤에 태양이 있다는 걸요. 우리 삶도 그런 것 같아요. 한참을 흐리고 어두운 날들이 지나고 언제 갤지 모르는 날들이 지나갑니다. 이럴 때 시인의 말을 기억하세요.

소낙비가 그쳐야 찬란한 무지개가 핀다고요. 수시로 비가 내리는 이 시간들이 무지개를 준비하는 시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남은 오후도 평안하세요. 주님을 찬송하면서 전진이었습니다.

0: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희영입니다. CBS는 개인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주인인 그런 방송입니다. 한국교회가 힘들 때 CBS가 한국교회를 지켜줬고요. 또 CBS가 힘들 때 한국교회가 저희를 지켜주셨습니다.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은 CBS의 사명입니다. CBS가 한국교회의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지켜내는 일 꼭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 이 일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3: 방송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으로 전화주세요.
4: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5: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CBS 스페셜입니다. CBS 스페셜은 CBS TV가 제작한 올포원, 성서학당, 새롭게 하소서, 잘 믿고 잘 사는 법 등 신앙 프로그램을 오디오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성경을 쉽게 이해하도록 풀어주는 눈높이 강의와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는 신앙인들의 간증, 말씀에서 지혜를 얻는 큐티, 우리의 삶과 밀접한 수많은 신앙적 질문 등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자양분인 말씀을 다양한 시선을 통해 새롭게 알아가는 프로그램을 만나봅니다. 오늘은 말씀으로 하나 되는 시간 올포원을 보내드립니다.

0: 개명을 주신 주님과 보다 밀착된 신앙인으로 살고 싶다면 무뎌진 신앙을 재건하는 시리즈, 신앙재건 시리즈와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벌써 다섯 번째 하나님의 언약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리스도와 새 언약입니다.
1: 저 이거 기다렸어요. 네. 아, 진짜 이 새 언약 하면 다들 돌판에 새긴 걸 아시지만 저는 마음판에 새겼거든요. 마음판에 생긴 새긴 새 언약 기다렸습니다.
2: 그 구약은 옛 언약, 또 신약은 새 언약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네. 근데 이 새 언약이 처음 등장하는 게 구약의 예레미야 시대라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오늘 좀 명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1: 공부 많이 했네. 네.
0: 저는 또 성찬식 할 때마다 들었던 말씀이 기억이 나요. 이 잔은 내가 주는 새 언약이다.
1: 그러네.
0: 이 포도주, 이 예수님 피가 새 언약 맞나요?
3: 아니요, 근데 목사님, 구약시대에는 오시지도 않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새 언약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언약 시리즈마다 자주 등장을 하게 되는지 좀 궁금해요, 저는.
0: 궁금합니다.
4: 궁금해요.
1: 궁금하면 500원 이런 거 마시고.
4: 구약에는 언약이 참 많이 나오잖아요. 마지막이 새 언약을 예견하고 있고 예레미야가. 그다음에 그 새 언약의 성취가 된 게 예수님의 성찬식 때. 그때 성취가 되거든요. 그래서 구약의 의미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오늘 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5: 저는 이제 새 언약 그랬을 때, 그러면 옛날 언약은 다 이제 뭐 약하거나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옛 언약부터 좋은 귀한 생명의 언약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피는 새 언약이란 말도 좋지만 나보로 말을 쓰라면 끝판언약 같아. 언약의 끝판왕. 그런 느낌이 들어서 하나님이 아주 완벽하게 그냥 꽉꽉 이제 언약 끝 이제 여기서 완결 완판.
6: 너무 멋진 말씀. 끝사랑. 언약의 끝판왕. 예수님의 피가 깨어졌던 언약이 잘못된 게 아니라 어떤 때는 깨어졌던 계약을 다시 성취시키려면 그냥은 안 되거든요. 보증이 필요하거든요. 예수님의 피는 그 깨어진 언약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새로운 언약의 보증의 인장 같은 그런 너무나도 귀한 것이다 라는 뭐 말씀 들으시면서 조금씩 더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0: 옛 언약과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야 될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인지 오늘 총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받으실 준비 되셨죠? 차준희 목사님부터 시작하시겠습니다.
4: 옛 언약과 대조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 과연 그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먼저 옛 언약을 좀 간단히 언급해야 될 것 같아요. 옛 언약은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해방된 이후 시내산에서 맺었던 언약, 이것을 우리는 시내산 언약이라고 말하고 은혜 언약이고 해방의 언약이었다. 그런데 그 언약을 이스라엘이 깨뜨린단 말이죠. 다른 신을 섬기면서 시내산 언약은 파기되는데요. 먼저 언약이라는 개념이 고대 근동의 어느 신들도 자기 백성과 언약을 체결한 적은 없어요. 이게 독특한 겁니다. 예, 신이 무슨 뭐 아래 인간들하고 뭐 언약을 해요.

0: 명령하면 되지.
1: 평상 안 하시는.
0: 그렇죠. 근데 야훼 하나님만 언약을 맺어요. 그 맺어준 것도 은혜인데 뻔뻔하게 그걸 깨뜨렸어요. 그래서 옛 언약은 파기됐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파기된 언약을 그냥 지우지 아니하시고 파기된 이후에도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파기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새 언약을 약속해 줬어요. 그 새 언약이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 딱 한 번 나와요. 예레미야 31장 31절. 내가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새 언약은요, 예레미야서 모든 본문 가운데 가장 큰 영향을 끼쳤고 요 새 언약에서 신약이란 이름이 나와요. 그럼 있던 언약은 구약이 된 거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내용은 먼저 나왔는데 이름은 나중에 지어지는 거죠. 새 언약의 내용이 예레미야 31장에 자세히 나오는데 가장 중심적인 건 세 가지거든요. 첫 번째는 새 언약은 하나님의 토라를, 율법을 심장에 새겼어요. 아까 심장에 새겼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심장 수술. 토라를 옛 언약은 돌에 새겼어요. 석비죠. 그런데 새 언약은 마음의 색인데요, 심장에 새겼습니다. 구약에서 심장은 의지와 결단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머리로 결단하는데 구약 성경은 심장에서 해요. 마음에서 결단합니다. 결단하는 그 자리에 토라가 새겨져 있어요. 그러면은 결단하는 시작부터 하나님 말씀에 통제가 되어오는 거죠. 시작부터 말씀이 작동하는 거죠. 심장이 바뀐 겁니다. 심장 수술을 했다. 두 번째는 모두가 다 하나님을 알아요. 그래서 누가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저는 이게 좀 부담스러워요. 저 같은 사람 필요 없어지죠. 그래서 누구나 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르칠 필요가 없어진다. 가르치는 일의 폐지. 두 번째. 세 번째는 죄의 용서입니다. 모든 죄들을 다 용서하겠다. 죄가 면제가 되고 기억도 않겠다. 완전히 기각시켜버립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와 이 새 언약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새 언약은 예수께서 성만찬을 제정하실 때 성취되었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여기부터 구약성경은 유대교에서도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유대교와 기독교가 해석이 갈리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약의 새 언약의 약속이 성취가 되었다.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가 되었다. 고린도전서 11장 23, 25절에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러면 아까 새 언약의 내용이 세 가지라 그랬죠. 하나는 심장 수술. 요 심장이 바뀐 것은 예수를 통해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이 새겨진 새로운 심장을 가지신 최초의 완전한 새로운 인간이에요. 그분이 이 땅에 나타나셨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심장을 가진 새로운 인간을 봅니다. 우리에게서는 예수께서 바로 심장이 이식된 토라가 심장에 새겨진 그런 분을 보게 되고 그것이 이 땅에서 가능하다라는 것을 눈으로 경험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가르치는 일이 폐지가 된다. 이거는 아직 아닙니다. 먼 장래일입니다. 이 폐지가 되면 저는 좀 곤란합니다. 광신자가 되고 싶지 않으면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하나님 공부는 계속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새 언약의 내용이 죄 용서잖아요. 죄 용서는 예수 안에서 역사적으로 실현이 되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바로 모든 죄를 용서한다라고 하셨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과거에 분명한 마지막 선을 그으셨어요.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와 보혈로 죄를 용서받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온전한 완성의 그날까지 당분간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새 언약의 약속, 이것은 예수님 안에서 역사적으로 성취되었고 종말론적으로 완성되는 성취와 완성, 중간 긴장 안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새 언약은 예수 안에서 성취가 되었고 완성을 향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 새 언약의 성취 안에서 새 언약의 완성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언약의 핵심은 야훼는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다. 이게 포인트예요.

0: 우리는 야훼는 우리 하나님이고 우리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이것이 새 언약의 핵심 약속입니다. 예수의 영이 우리 가운데 활동하기 시작할 때 심장 수술을 받은 새 마음의 온전한 선물을 우리도 미리 맛볼 수 있습니다. 미리 예수의 영이 충만할 때 우리의 생각과 의지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 것을 순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공부는 숨이 떠나는 순간까지 지속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입니다. 종말에 완성될 온전한 죄 용서의 약속을 굳게 믿고 지금부터 죄와 멀어지는 삶을 살려고 애쓰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언약의 야훼는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예수의 영이 충만할 때 우리는 완성된 새 언약의 약속을 여기서 미리 맛볼 수 있습니다. 예수의 영으로 충만해서 새 언약을 순간순간 이 맛보는 일들이 일상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새 언약의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고 그 죄를 기억하지 않으심을 믿습니다. 용서받은 자로서 이제부터 부끄럽지 않게 살게 하시고 예수의 영으로 충만해서 우리의 심장이 하나님의 심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1: 반갑습니다. 먼저 제가 성경 한 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절 중에 요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제가 별명이 있어요. 교인들이 비춰준 별명이에요. 반복동호. 끊임없이 반복해요. 한 설교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근데 반복하는 게 처음엔 힘들더라고요. 교인들이 기억하고 있으니까. 저 설교 준비 되게 안 하네, 게으르네, 이제 그런 인상이 있으니까. 근데 제가 기독교 교육을 공부했거든요. 근데 교육의 가장 근본 이론이 있어요. 반복되지 않은 진리는 학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을 해야 돼요. 그러고 보니까 가장 반복의 원리를 잘 적용한 것이 성경이에요. 성경은 끊임없이 반복해. 한 얘기 또 하시고 여기서 한 얘기 저기서 하시고. 그래서 옛날에 공관복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있는 게 요한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고. 그런데 왜 제가 이게 장황 설문 시작했는가 하면 오늘 이 설교가 반복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원고를 보냈더니 우리 작가님이 저번 했던 얘기인데요. 그래서 좀 고민했어요. 다른 얘기 할 수 있으니까. 근데 다른 이야기로 할 수도 있지만 하고 싶었어요. 왜 중요한 건 자꾸 반복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반복된 오늘 설교에도 은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주시면서 따먹지 말아라. 따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근데 따먹지 않으면 너희 안 죽는다 하는 약속이잖아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그 계약 언약을 깨고 타락했어요. 그 하나님의 약속은 멸망이거든요. 따먹었으니까. 그래서 죄의 결과로 이 땅에 죽음이 임하게 되었어요. 근데 너 잘못했으니까 너 죽어 마땅하다 하고 끝내실 수가 없었어요. 죽어가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살리고 싶으셨어요. 하나님의 의지는 언제나 구원이에요. 성경 전체를 흐르는 가장 중요한 단어는 난 너 죽는 꼴 못 봐. 너 죽으면 나 못 살아. 내가 무슨 수를 써서도 너는 살릴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정신은 그거예요. 난 너 죽는 꼴 못 본다. 죄는 네가 지었지만 그렇다고 내 책임 아니다 하고 물러설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은 구원의 의지를 가지셨어요. 근데 죄 때문에 우리가 죽음에 이르게 됐기 때문에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근데 죄는 용서를 통해서만 없어져요. 속죄, 내가 용서한다 하면 죄가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용서는 어디에 걸려 있는가 하면 사랑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얼만큼 사랑하느냐가 어디까지 용서하는가를 결정해요. 베드로가 아마 성령 충만했던 것 같아요. 은혜 받으면 사람을 용서할 힘이 생기거든요. 아, 하나 예수님 이 기분이면 형제의 죄를 일곱 번이라도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때 느낌이 그런 느낌이에요. 세 번도 용서 어렵거든요. 일곱 번 하겠다는 건 성령이 꼭대기에 차셨다는 뜻이에요. 칭찬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아무렇지도 않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야지 그러셨어요. 70번씩 7번 490번인데 사람이 사람의 죄를 490번 용서할 수 있어요? 있어요? 자기도 할걸? 엄마잖아. 누가 누구의 죄를 490번까지라도 용서할 수 있을까? 남편이 아내를? 아니야. 아내가 남편을? 그것도 아니야. 자식이 부모를? 그것도 아니야. 그런데 모든 부모가 다 그러는 건 아니지만 가능성은 거기에 있어요. 부모가 자식의 죄를.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뭘 얘기하려고 그러는가 하면 얼만큼 사랑하는가가 어디까지 용서하는가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렇게 풀었어요. 십자가는 사랑이거든요. 십자가가 전해주는 메시지는 뭔가 하면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해. 이처럼이라고 하는 단어가 참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읽으면 뜻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이라고 얘기해야 그 뜻을 알게 돼요. 제가 반복 얘기를 했는데 이야기를 하려고 그런 거예요. 십자가에 나타난 사랑, 그 속죄의 은총을 저는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그 여류소설가 일본의 양치는 언덕이라는 소설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나음이라고 하는 목사 딸이 있어요. 료이치라고 하는 바람둥이하고 바람이 나서 부모 버리고 도망가서 살아요.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를 떠나서 가면 부모가 얼마나 슬퍼요. 근데 한 1년 2년 살다가 못 견뎌서 다시 돌아와요. 료이치가 그때 폐병에 걸렸어요. 그 소설이 쓰여질 당시에는 폐병은 지금 암과 같겠지, 불치인데 돌아와요. 나오미는 받아주려고 그러지 않은데 아버지가 그럼 못 쓴다 해서 와서 요양을 거기서 하는데 예수 믿으라고 권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료이치가 감동을 받아서 예수를 믿어요. 그림을 잘 그리는데 다락방에서 늘 그림을 그려요. 그리고는 늘 보여주질 않아요. 흰천으로 덮어놨어요. 무슨 그림이냐 그랬더니 당신 크리스마스 선물이야. 크리스마스 이브에 전에 사귀던 좋지 않은 여자가 유혹해서 나가요. 할 수 없이 나갔어요. 술을 권해요, 안 마셔요, 자고 가라, 안 빠져요. 그 여자가 술에다가 수면제를 타서 이것만 받아 마시면 보내주마 해서 마셔요. 거기서 잠들기 싫어서 나와서 걷다가 길가에서 잠들어서 죽어요. 동사해요. 그 모든 사연을 알고 그 소설의 클라이막스가 그 료이치의 그림을 벗기는데 그게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리시는 예수님의 그림이었어요. 근데 그 그림 아래 한 청년이 고개도 들지 못하고 머리를 푹 숙인 채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있는데 그 위에 손등에 피가 떨어져요. 근데 그 청년이 료이치였어요. 난 그 충격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때 제가 어렸을 때인데, 고등학생 아니면 대학교 그랬을 때인데, 내 마음속에서 큰 천둥 같은 울림이 있었어요. 료이치는 깨끗하다, 료이치는 아름답다, 료이치는 구원받았다. 하나님이 저 료이치 살리시겠다고 저런 일까지 하셨는데, 저렇게 뉘우치고 돌이켜서 잡았는데 완벽한 속죄, 아주 완벽한 속죄. 그때 뭐가 깨달아졌는가 하면, 아, 나도 잡으면 살겠구나, 나도 잡으면 사는 거구나.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어요. 십자가의 강도도, 우리 지존파 강도 있어요, 그도 뉘우치고 믿고 붙잡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예수 믿고 받은 복이 참 많아요. 참 많은데 수도 없이 많아요.

0: 하늘이 뚫린 것 같은 복을 받았어요. 근데 사람들이 혹 김 목사 그런데 그 복 중에 첫 번째 1등은 뭐야 물으면 제가 고르지 않아요. 서슴치 않아요. 단번에 튀어나올 수 있어요. 속죄요. 다윗이 시편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허물의 사하심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다. 내가 옆에다 썼어. 하나님 나도. 예수 믿고 받은 복 중에 최고의 복은 속죄예요. 그게 예수,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맺은 새 언약이에요. 그건 기독교의 복음 중에 복음이죠. 반복해도 괜찮았지? 예, 이거는 한 100번, 1000번 더 반복해야 될 말씀 같아요. 그래서 우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같이 양털같이 우리 목사님이 얘기해 주셨는데 용서거든. 난 다 용서한다. 기억지도 않는다 하시는 그 새 언약을 믿고 늘 새 힘을 얻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통하여 맺어주신 언약은 사랑과 용서입니다. 완벽한 속죄입니다. 료이지가 십자가를 붙잡고 고개 숙이고 하나님을 영접하여 완전한 속죄에 이르렀던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구원과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새 언약의 핵심은 그냥 저는 사랑 그리고 성령에 집중해서 오늘 말씀을 전해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줄 수 있지만 사랑하면서 주지 않을 수는 없다. 사랑하면 주게 돼 있어.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을 새 언약의 중보자로 세우셨어요. 근데 뻔한 거예요. 그 언약은 옛날 언약이나 새 언약이나 우리의 죄성으로는 그 결말은 정해져 있어요. 또 어기고 깰 것이 분명하기에 하나님은 이제 정말 약속의 끝판왕 이것을 아예 어기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에 새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 이 법을 세워주셨다라는 뜻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다가 연구하다가 에스겔서 36장 25절로 27절까지 말씀을 제가 발견하고 무릎을 치게 되었는데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우리는 그분의 영이 들어오지 않으면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이미 죄로 이제 심장에 이제 더럽게 죄로 오염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들은 다 악하게 그 약속을 깰 수밖에 없자 하나님 아예 원천적으로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할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의 마음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법을 지킬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답정너 이런 게 있어요. 답은 어차피 정해져 있어도록 뭐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뜻은 답정구원이에요. 그냥 구원으로 결정돼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약속을 깨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에 영을 주셔서 새 영을 주셔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그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즉 사랑할 수 있도록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셨기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마음만 있으면 그 사랑으로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인내심과 우리의 도덕성을 뛰어넘는 초월한 우리의 이기심과 우리의 욕망과 정욕을 뛰어넘는 초월하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들을 기꺼이 즐겁게 할 수 있는 우리 얼마나 이기적인 존재고 얼마 정욕에 더러운 그런 탐심이 가득한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으로 얼마든지 똑같은 맥락의 말씀인데 그죠? 우리가 사랑하면 겨우 불구덩이를 탈출하여 나왔는데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자 불길로 다시 뛰쳐 들어갈 수 있는 그 아버지의 이유는 사랑 이거밖에 없어요. 안전하게 평화로운 지역에 살고 있는데 자기 나라에 전쟁이 터지자 오히려 그 안위를 버리고 전쟁의 포화 속으로 뛰어드는 것 애국심 나라에 대한 사랑 외에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할 마음 그 말씀을 사랑할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처지 환경 상황 항상 가능성 확률 내 정욕과 탐심 이기심 이것들로 모든 것을 선택하고 결정했던 참 죄 앞에 참 추악하고 참 연약했던 우리들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새 영 우리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주하심으로 우리가 그 뜻을 정말 기꺼이 즐겁게 내 인격으로 안 되는 일들을 해내거든요. 내 상황으로 못한 일들을 기꺼이 해내며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음을 우리 보여주고 또 증명한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사도 바울 목사님이 이 설교를 너무나도 잘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 올폰 가족들은 로마서 8장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거기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나요. 새 언약은 생명의 법인데 생명의 성령의 법. 그래서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면 육신의 열매가 사망의 열매가 날 것이고 그 성령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면 생명의 열매가 날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성령의 역사를 통해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꺼이 율법 우리 인간적 노력으로 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사랑함으로 지켜내고 행하며 하나님 나 하나님 아직도 사랑해요 라고 고백하는 아름다운 고백이 넘쳐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살아감이 기쁨이고 그냥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이 좋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그 죄를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못하시며 독생자 아들까지 주시며 새 언약을 체결해 주신 나의 사랑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2: 우리의 미지근하고 느슨해진 신앙을 다시 바로 세우는 시간입니다. 그리스도와 새 언약 편 들으시면서 굉장히 마음이 뜨거워지는 느낌이 드셨을 거예요. 이 새 언약이 그냥 좋았으면 좋겠는데 참 어떻게 들으셨어요?
3: 그냥이 아니라 뭐 마냥 좋았습니다. 네. 뭐 이처럼 예.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냥 새 언약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는지 그걸 보여주는 그런 결정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네. 들었어요.
4: 아, 주원이 아까 그 십자가의 피가 료 오오지가 그린 자신의 손등에 딱 떨어졌다고 했을 때 나도 그렇게 구원을 받았구나. 다시 한번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네.
2: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잖아요. 이 보혈의 능력을 절실하게 지금 깨닫게 되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옆에서 그냥 훌쩍거리셔가지고
5: 아니, 계속 콧물 흘착고 소리가 나가고 네, 울고 있더라고요. 네. 아, 옛날부터 사실은 새 언약과 옛 언약 이야기들은 정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많이 들었는데 과연 그러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모세와 맺은 그 옛 언약이 새 언약과 어떤 면에서 다른지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그런 궁금증이 좀 있고요. 또 어떤 면에서 새로운 언약이라고 이해하는 게 새 언약의 정확한 의미일까? 이제 그게 좀 궁금한 면이 있어요. 이야기해 주세요, 목사님.
6: 네, 공통점이 있어요. 옛 언약과 새 언약. 시내산 언약과 그다음에 그 새 언약, 예레미야 나온 새 언약이죠. 이렇게 신약 성경에 가지고 성취가 되고 공통점은 하나님의 주도권이에요. 옛 언약이건 새 언약이건 하나님의 주도권을 쥐고 있다. 두 번째는 언약의 기초가 율법이에요. 율법이 무시되지 않아요. 기초는 율법이에요. 세 번째는 언약의 목적도 똑같아요. 뭐냐면은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다. 이런 언약 관계. 난 영원한 너의 하나님이고 넌 내 백성이야. 어떤 면이 있어도 예, 그게 공통점인데 차이점이 있어요. 옛 언약은 조건적이에요. 언약을 지키면 계명을 지키면 아. 조건적이에요. 새 언약은 조건이 없어요. 아. 일방적이에요. 그렇잖아요. 뭐 인간은 뭐 아무것도 없어요. 심장에 세 개에 내가 좀 독을 갖다 드릴까요? 아니야, 당신이 다 하셔. 죄 용서하는데 조금 죄를 좀 내가 좀 줄일까요? 일방적으로 용서하셔. 이게 너무 달라요. 조건과 무조건이다. 그래서 옛 언약은 파기될 수 있었어요. 그렇죠. 새 언약은 파기가 안 돼요. 예레미야는 유다 국가 멸망을 앞두고 새 옛 언약은 파기되었다라고 선언한 예언자예요. 그리고는 유다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언약적 심판을 받아서 성전 파괴되고 다윗 계통의 왕도 무너지고 유다 나라도 멸망하게 됩니다. 완전 끝장났어요. 이게 끝장났으면 신도 없어지는 거예요. 신이 자기 성전 하나 못 지켜내네? 이런 쪼다신이 어딨어요? 그러면은 신이 성전 파괴되면 신앙 없어져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이전에 새 언약을 선포한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새 언약을 체결하면서 하나님의 마지막 손길은 심판이 아니고 구원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옛 언약과 새 언약의 공통점, 차이점, 그리고 새 언약의 의미.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다.
0: 예. 언약은 쌍방이잖아요. 근데 한쪽이 파괴했을 때 그 언약이 계속되어질 건가 파괴될 것인가 라고 하는 일은 그 언약을 파괴하지 않은 사람이 결정할 거란 말이죠. 아,
3: 그렇죠.
0: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와 맺은 언약을 파괴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새 언약이 필요한 건 아니지. 근데 왜 문제가 뭔가 하면 우리가 파괴했거든요. 그러니까 계약이 파괴됐단 말이죠. 우리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포기 안 하시고 또 언약을 맺으셔서 이제는 파기도 못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이 이루어지게 된 것은 우리 때문이지. 우리가 파괴했기 때문에. 근데 파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도 오늘 참 굉장히 큰 은혜를 받는데 언약 자체가 하나님은 우리를 대등하게 대등한 존재로 당신의 자녀로 인격으로 대화하신 거잖아요. 그것만 해도 감사한데 이것들이 감히 이것들이 그 언약을 어겨. 하나님이 어기신 것이 아니고 그러면 이게 말도 안 되는 짓이거든. 저걸 내가 언약을 맺은 대상으로 했는데 그걸 어겨. 그럼 다시 한번 볼 텐데 그러면 사람들이 알 거예요. 이제 다 틀렸다. 우리가 파괴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는 이제 상대 안 하실 거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또 언약을 내매신단 말이죠. 아. 포기하지 못하시니 그게 새 언약이지. 그러니까 그 난 새 언약 속에서 저기 느껴지는 거는요, 난 죽어도 널 포기 못해. 네가 한 마음 그래도 난 포기 못해.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너 죽는 걸 못 본다. 제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십자가 바라보고 살았거든요. 목사만 아니었으면 죽고 싶었어. 근데 이렇게 십자가가 내 바람벽에 십자가 하나 붙어 있었는데 우리 방에 이렇게 늘어져서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그때 그 십자가가 나한테 준 말이거든요. 난 너 죽는 꼴 못 봐. 그 십자가가 나한테 한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너는 살린다. 아, 그게 참 감사해요. 그래서 그날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회복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회복된 게 아니라 나 이렇게 해서 쫙 갔어요. 그게 이제 십자, 그게 세원이야겠지 뭐. 그러니까 난 포기 못해. 파괴 네가 했지만 그러니까 네 책임이야가 아니라 죄는 우리가 짓고 책임은 끝까지 하나님이 지시고 그리고 새 언약인데 더 강력하고 완벽한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로 딱 몫을 박았지. 끝판왕으로.
3: 그러니까 완전히 새롭게 된 언약이라는 그 새가 아니라 다시 새롭게 된 개혁된 맞아요. 그리고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부어주시는 정말 사랑의 끝판왕 약속이구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옛 언약은 깨졌지만 인간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다시 만들어주신 새롭게 다시 주신 언약이니까 정말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될 최후의 언약이구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7: 그래서 이번엔 오민우
3: 오마주
7: 오남매가 준비했습니다. 우리 무중 인간의 죄성에도 구원을 약속해 주신 새 언약의 독특한 은혜를 알기 위한 질문
3: 타임.
7: 김동호 목사님께 네.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언약은 파기될 수 없는 언약이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한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깨뜨렸다면 우리들도 저희들도 깨뜨릴 수 있다는 건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보장하신다는 건지 예.
3: 그리고 불순종이 계속돼도 언약이 깨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죄를 영원히 용서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건지 궁금합니다.
0: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원하시죠. 그렇죠? 근데 순종하면 내 자식이고 불순종하면 내 자식 아니다 하는 개념은 좀 달라요. 부모가 자식에게 순종을 원하고 바른 길을 원하는 것은 자식 때문이라고. 자식 때문이라고. 그거 한번

0: 복을 받아. 근데 못하면 매는 드셔. 매를 드셨지만 넌 내 새끼 아니야 그러지는 뭐. 그건 깨질 수가 없어. 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무엇으로도 깨질 수가 없어. 우리만 자꾸 거부하는 것 뿐이지 하나님은 한 번도 변하신 적이 없다고. 네가 순종할 때 기뻤다, 불순종할 때 힘들었다, 아팠다, 괴로웠다, 네가 나를 버릴 때 내가 참 슬펐다. 근데 언제나 돌아만 와라. 너는 내 새끼다. 그게 탕자의 비유잖아요. 그러니까 계약은 밤낮 우리가 깨트리지 또 깨트릴 거 아셔요. 근데 너 돌아만 와라. 돌아만 와라. 아무 조건 없다. 돌아만 와라. 그럼 너는 내 새끼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 부모가 야 너 맨 입으로 되냐? 너 좀 냉겨온 거 있어야지. 그런 거 없잖아. 네가 너 얼마나 가져갔니?
1: 지역열매라도 갖고 왔어야지.
0: 돌아온 게 고마운 거야. 그러니까 돌아온 게 고맙다. 그러니까 내, 돌아왔으니까 내 새끼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 믿고 마음껏 불순종하자 그런 계산하면 안 돼.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가 어떻게 자식을 버리냐? 그 엄마가 젖 먹는 아이를 어떻게 잊겠느냐? 설령 그는 있는다 할지라도 나는 못 잊는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2: 아, 아멘.
3: 아, 너무 빠졌어요. 질문을 해야 되는데 새 언약 안에는요, 이 언약을 받은 백성은 율법도 기쁜 마음으로 지키고 신실한 종으로 변화된다는 약속이 들어있다고 하는데요. 옛 언약은 하지 못했던 변화를 새 언약은 만들어낸다는 뜻인 건지 이게 너무 궁금하거든요. 안호성 목사님, 옛 언약도 마음을 중시한 건 마찬가지 아니었나요?
4: 네, 마찬가지죠. 제가 요즘에 코로나 시국에서 갑자기 이런 인사이트가 오더라고요. 율법, 옛 언약은 약간 이런 거, 사회적 거리두기나 마스크야. 어떻게든 그 죄로부터 이제 막 벗어나보려고 해봤자 오미크론 들어오니까 싹 번지더라고요. 도무지 이거 막을 수가 없어. 뭐 입국을 제한하고 봉쇄령을 내리고 마스크에 구역을 쓰고 다니고 입냄새는 나고 막 뭐 두 명 한 건, 네 명 한 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예 백신을 맞아버려요. 예수 보혈의 백신을. 아예 원천적으로 근본적으로 그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일전에 그런 책을 읽어본 적이 있는데 아주 진흙벌에 빠져있는 그 나룻배를 끌어내고 건질 수 있는 방법은 인간의 노력으로 아무리 그 질퍽거리는 진흙바닥에서 그 배를 건질래야 하루 종일 해봤자 1미터도 못 옮긴다는 거예요. 근데 밀물이 밀려오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 김동훈 목사님을 이렇게가 아니라 이렇게 세우셨던 압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떠올라서 힘들이지 않고도 항해를 이어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힘과 의지가 아니라 우리의, 물론 이건 필요해요. 우리의 의지와 결단, 이 선택이라는 작은 요소에 압도적인 밀물 같은 성령님의 우리 안에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초월적인 우리 인간의 힘을 뛰어넘는 그런 선택과 결정들을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을 조금씩 살아낼 수 있는 것, 이것이 이제 새 언약의 다른 점인 것 같아요.
5: 맞아요. 그래서 정말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가려고 해도 아 그럼에도 오늘 또 내일 또 그렇죠. 사실 또 죄짓는 저희 때문에 아 예수님께서 과연 새 언약을 성취하셨다고 말할 수 있는 건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천국, 지옥 심판하셔야지만 새 언약이 완성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목사님? 차준희 목사님께 마지막으로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6: 네, 예, 예.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 구약도 있고 신약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구약학자들은 구약에 나오는 개념이 고대 운동에서는 원래 어떤 의미였던데 성경에 어떻게 반영되었나, 그다음에 신약이 어떻게 더 발전시키고 있는가, 요거를 보거든요. 그러면은 고대 근동, 그다음에는 유대교가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는 기독교가 있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대 근동에서는 신과 인간의 언약은 없다. 근데 언약이 성경 안에 들어왔어요. 유대교도 언약을 믿는 거예요. 그럼 이제 유대교와 기독교는 공통되는 거죠. 언약을 믿는 거. 근데 유대교는 예수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언약은 아직도 성취가 안 된 거예요. 네. 종말에 가서 이루어질 거죠. 근데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성취됐다고 믿어. 그러면 유대교인들이 성취된 게 이 모양이냐? 네 심장은 뭐야? 지금도 아주 또 죄짓고 있잖아. 생긴 게 그래?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이제 우리 기독교인이 그,

0: 답해야 될 그런 그 문제인데, 예수님의 우린 초림과 재림을 나눠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초림으로 우리는 새 언약이 성취되었다. 근데 아직은 완성은 안 됐다. 완성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이 된다. 여기서부터 이제 유대교와 기독교가 나눠집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성취됐다며 보여줘.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성취된 거를 친히 보여주셨어, 그분이.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그 심장을 바꿔놓고, 그 다음에는 누구나 다 하나님을 알아서 가르칠 필요가 없고 죄가 용서되었다. 이 세 가지가 핵심이거든요. 그러면은 새 언약의 성취에서 그 심장이 바뀌었다라는 거는 예수의 영이 사로잡히면 돼요. 계속 아까 나오듯이 예수의 영이 사로잡히면 새로운 마음, 새로운 영, 이게 다 역사하니까는 그걸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의지,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려고 하는 것을 순간순간 체험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이미 내가 나 같지가 않은, 내가 이런 사람이었어? 하나님의 은혜에 완전 사로잡혀가지고 내가 나 같지 않아? 이런 모습이 있네? 이런 거예요. 이거는 새 마음의 성분을 미리 맛보는 거예요. 그런 순간순간 경험들을 통해서 나중에 완성되면 이 상태가 유지되는 거네. 미리 맛보기를 한 거죠. 그게 은혜예요, 우리가. 그 첫사랑, 뭐 은혜, 성령 체험, 뭐 여러 가지로 말하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율법을 더 이상 배울 필요가 없다. 그거는 먼 미래예요. 우린 지금 율법을 말씀을 배워가면서 내면화하는 과정이 있어요. 계속 말씀을 먹고 먹으면서 채워가는 거죠. 졸업할 때까지. 언제? 하나님, 예수님 재림하시면 졸업이에요. 죄 용서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와 보혈 용서를 하셨어요. 근데 용서받은 우리가 아직도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의 죄성으로 순간순간 이렇게 좀 멀어지기는 하지만,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아버지는 나를 포기하지 않기에 언제든지 우리는 돌아갈 수 있는, 돌아가야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역사적으로 성취가 되었지만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된다. 그 중간을 산다. 새 언약은 이미 이루어졌다. 그러나 아직은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킬 때까지 우리는 자라가야 된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라. 아멘. 계속해서 우리는 성장하고 있고 성숙해지고 있는 거죠. 완성을 향해서.
1: 시중에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가 있다라는 그 말이 생각이 나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언약이 성취됨과 동시에 또 완성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는 현재 진행형을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우리 모두 언약받은 백성이고 또 언약의 완성을 보게 될 사람이구나. 감동적인 시간이네요.
2: 목사님들께서는 이 가슴으로 새 언약을 느끼시는 경험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언제 하나님의 약속만이 소망이다라는 거를 좀 절절하게 느끼시는지 궁금합니다.
3: 제가 80년 5월 달에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근데 사탄한테 딱 걸렸어요. 사탄이 내 양심을 공격하더라고요. 네가 어떻게 목사가 되냐? 너 참 양심 없다. 반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4월 정도 심각하게 고민해서 안수를 받아야 되나. 그러니까 굉장히 양심적이잖아. 사탄이 양심을 어기는 것으로 유혹하고 걸려들면 양심을 가지고 괴롭혀요. 난 그래서 그걸 사탄의 양심이라고 이름 붙였어요. 그 사탄 굉장히 양심적이지. 나 같은 게 어떻게 목사가 될 수 있어. 내가 내 죄를 알아. 사탄이 내 죄를 알고 고발한 거예요. 근데 한 분이 더 아시더라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이 아시잖아. 근데 하나님이 한 번도 너 같은 게 라고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 네가 어떻게 목사가 되냐. 근데 그때 아, 내 죄가 십자가에서 용서받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을 안 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 나 같은 놈이 목사 안수를 받는다는 걸 되게 기뻐하시는구나. 그때 내가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예수님이 그러시는 것 같아. 아, 힘들었지만 죽기는 잘했네. 저 김동원 목사 되는 것 봐라. 내가 십자가의 보람이더라고. 내가 십자가의 보람이더라고. 이제 그때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의 고백을 제가 내 고백으로 할 수 있게 됐어요.

0: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구나. 그래서 안수를 받았지, 뻔뻔하게 받은 게 아니에요. 사탄이 계속 그럴 때, 너 속이지 마라. 예수님이 용서하여 주셨어. 그래서 내가 목사 될 자격을 얻었어.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셔. 그러니까 아무짝에도 쓸게 없고 고발당해서 지옥이라는 감옥에 들어가야 할 사람을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셨잖아. 그리고 그 이후로 계속 쓰임 받았잖아. 제가 이제 김남조 시인의 시를 참 좋아해요. 난 너무 좋아해서 그분한테 데이트 신청해서 같이 전화도 먹었어요. 나 그럴 성격이 못 되는데 너무 좋은데 선물이라는 시가 있어요. 제가 설교 중에 굉장히 많이 인용하는 시인데, 내야 흙이었는데 밀랍이듯 불켜시고 한평생 도리온 걸 옥의 문양 그으시니 난생 처음 이룬 조화를 보겠네. 삶이 좋아지. 나가 돌인데 막 그걸 아작이 하는데 나를 옥이라고 쓰잖아. 내가 옥으로 쓰임받고 있잖아. 근데 내가 아는데, 내가 사탄도 알아서 내가 고발당했었는데, 변명할 길이 없었는데. 근데 예수님은 옥이라는 거라. 나는 흙인데 밀랍이라고 불켜서서 세상 밝히고 말씀의 등불로 사용해 주시잖아. 쓰임받는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데. 근데 그게 예수님 언약, 십자가, 사랑, 이거 없으면 전교 왜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생각하면 매일매일이 황홀하지. 매일매일이 감사하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안 까불 수 있어. 안 까불 수 있어. 내가 잘나서 된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십자가 하나를 내 삶에서 딱 제거하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정도도 아니지. 그런데 그거를 거기 하나 딱 갖다 붙잡고 내가 가서 붙잡았더니 변화의 새 사람 되거든. 그런 게 세상에 어딨어. 예, 그렇지. 날마다 체험하고 살죠. 네.
1: 언약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그 받은 사랑을 되갚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자 하는가 그 의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주님이 믿어주신다면 우리가 할수 있다는 자신감도 생기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과 성경에 대한 궁금한 질문증 생기실 때요. 올포원에 쏟아 놓으시면 되겠는데요. 시청자 질문 타임 이용하시면 목사님들의 답변도 들으실 수 있고 선물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독 질문의 기회 놓치지 말고 붙잡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받은 은혜 한마디씩 정리해 볼 시간인데요. 그리스도와 새 언약은 나에게 우리가 한마디로 내모다. 목사님들부터. 사목사님부터. 네.
2: 그리스도와 새 언약은 나에게 용서와 인정이다.
0: 십자가가 새 언약인데 나는 늘그 생각나요. 정말 죽을 자리에서 그 하나 때문에 살았던 기억이 있으니까 생명이고 희망이고 소망이고 능력이고.
3: 저는 진짜 오늘 아무것도 준비 안 해왔다가 오늘 계속 여기서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저는 새 언약은 저에게 하늘 2PM이다.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층을 스펙트럼 넓히기 위해서 또 제가 필요하니까. 투팸이라는 아이돌 가수들이 부른 죽어도 못 보내라는 노래가 계속 생각이 나요. 죽어도 못 보내,
4: 그건
3: 인생을 보내.
4: 인생 부르시니까 다른데.
3: 죽어도 못 보내. 우리 하나님이 투팸 뭐 멤버가 몇 명인지 5명이나 4명 잘 모르겠는데 투팸이 진짜 얼마나 절절하게 누군가를 사랑하면 내 죽어도 못 보내. 어떻게 내가 널 보내 하면서 떠나려거든. 그냥 내 심장을 도려내든지 어떻게 하든지 하고가 그렇게 부른 애절한 노래처럼 이제 하늘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그룹을 결성하셔서 저를 향해 불러주시는 하늘의 투표, 죽어도 난널못 보내겠다. 김동훈만 못 보내는 게 아니라 아무도 너도 못 보내겠다 하시는.
1: 네, 우리 오퍼원 가족분들은 어떤 은혜 받으셨어요?
5: 그리스도와 새 언약은 나에게 한마디로 사춘기를 갓 지난 나이다. 사춘기 때는 막 괜히 불순종하고 삐뚤어지고 그랬는데 뭔가 와, 엄마가 나를 이렇게 진짜 사랑하시는구나 알고 이제 아, 이제 순종해야지

0: 하지만 아직은 그렇게 하나님께 효도를 하고 있진 않지만 네. 계속 하려고 노력하는 그 마음가짐 같습니다. 네.
1: 그리스도와 새 언약은 한마디로 반복적인 사랑이다. 정말 항상 사랑이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정말 내가 죄짓고 오늘 또 넘어져도 다시 또 반복해서 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서 넘어져도 하나님 앞에서 넘어지자 또 일어서서 다시 그 사랑에 보답하는 사람이 되자 라는 네. 생각을 했습니다. 네.
2: 저는 눈물이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눈물이고 그 은혜를 깨달은 나의 눈물이다. 네.
3: 그래서 계속 그렇고요. 저는 다른 노래로 표현할게요. 이 노래 부르면 우리 목사님 좀 이상해지실 거예요. 왜냐면 저는 찬양으로 제 노래로 주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죠.
4: 아멘. 더 이상 옛 언약에 머무르지 않고 새 언약으로 살아갈 힘을 얻은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감사하면서 끝인사 새 언약 꽉 붙들고 외쳐보죠.
1: 성령으로 변화받고 성숙해가는
0: 새 언약의 사람들과 하나 되는 시간
5: 올봄.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 본사며 관람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0: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선교 후원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1: 꽃과 잡초는 구분되는 것이 아닙니다. 잡초란 인간이 붙인 지극히 이기적인 이름일 뿐이죠. 인간의 잣대로 해충과 익충을 구분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뭐라고 하든 제비꽃은 장미꽃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예쁘지 않은 꽃은 없으니까요. 정호승의 이 시를 가슴에 품는다 중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내 삶의 배경막 CBS 조이포유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말 때문에 상처를 주고받은 경험 다들 한 번씩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한 이런 설문조사 결과가 있었어요. 남에게 들었던 말 중 가장 상처되는 말은 무엇이었나요? 3위, 너무 걱정하지 마.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2위,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말고 편안하게 생각해. 1위, 너보다 더 힘든 사람도 많아. 내 딴에는 위로라고 생각해서 건넨 이런 말이 상대방에게는 오히려 상처가 되기에 좀 더 신중해야 한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가장 위로가 된다는 말 1위는 뭐였을까요? 이야기하고 싶을 때 말해. 언제든 들어줄게. 이처럼 때로는 객관적인 조언이나 응원보다는 조건 없는 지지와 담담하게 건네는 공감의 말이 상대방에게 더 필요한 위로일 수 있겠구나 생각해 봅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이곳은 샬롬 CCM이고요. 저는 스페셜 DJ 유디 아나운서 유지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샬롬 CCM 송정훈입니다. 2026년 7월 8일 수요일 첫 곡이었고요. 소리엘이었습니다. 에덴을 기억하나요? 저는 지난 월요일부터 함께하고 있는 유디, 아나운서 유지수고요. 훈디는 지금 여름 휴가 중입니다. 벌써 3일째인데 꿀같은 휴가 보내고 있겠죠? 오늘 상대방에게 진짜 필요한 위로가 뭘까? 이런 내용으로 시작을 해봤는데요. 이야기하고 싶을 때 말해, 언제든 들어줄게. 바로 이렇게 담백한 공감이나 조건 없는 지지라는 거죠. 이야기하고 싶을 때, 이야기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언제든 들어줄게. 참 편안하면서도 위로가 되는 말인데요. 장마철에는 불쾌지수가 높기 때문에 자칫 말 한마디로 서로에게 상처를 줄 수 있으니까 조심하고 또 조심하면 좋겠습니다. 2시간의 배경음악, 오늘도 오전 8시부터 10시까지는 본방으로 만나고요. 또 저녁 6시부터 8시까지는 한시적으로 재방이 방송됩니다. 참여 방법 아시죠? 문자메시지 샵 7997,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 첨부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고요. 또 CBS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 CBS 만나 앱을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러빔입니다. 여름이 와도.

샬롬 CCM 7월 8일 수요일에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저는 표준 FM 옆방에서 해피송을 낮 12시 5분부터 2시까지 해피송, 팝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아나운서 유지수입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과 샬롬 CCM으로 이렇게 또 만나다니 너무나 영광이고요. 제가 처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익숙하면서도 편하면서도 또 설레는 기분입니다. 세 곡이었어요. 조승우 오 놀라운 구세주, 찐남매 워십 파도를 넘어, 또 러빔의 여름이 와도까지 전했습니다. 오늘 방송 시작하면서 오프닝에 말 때문에 상처를 주고받은 경험, 또 가장 상처가 되는 말 이런 얘기했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이게 3위였고요. 2위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말고 편안하게 생각해. 1위가 너보다 더 힘든 사람도 많아. 사실은 그 좋은 의도로 했었을지도 모르겠다. 너보다 힘든 사람도 많아.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최악은 아니야. 이게 참 말의 온도에 따라서도 같은 말이어도 어떻게 받아들이게 되는지 참 많이 달라지죠. 그리고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또 이렇게 힘든 일이 있을 때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자, 샬롬 CCM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어지는 곡은 옹기장입니다. 성령이 오셨네.

옹기장이 성령이 오셨네. 이어서 사랑이야기에 주님의 숲, 또 포스의 속삭임, 아가파오 워십에 주님 무어라 말할까요? 까지 전했습니다. 7월 8일 수요일에 함께하고 있는 샬롬 CCM입니다. 이어지는 찬양은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곡이에요. 함춘호님의 기타 연주, 또 이자은님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러브 퍼스트의 아주 가창력이 돋보이는 찬양이었죠. 죄짐 맡은 우리 구주였고요. 그전에는 한웅재의 나의 시편이었습니다. 수요일에 함께하고 있는 샬롬 CCM 1부 마치는데요. 크룩스의 저 장미꽃 위에 잇을 남기고요. 저희는 2부에 다시 옵니다.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 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

0: 심판 판정이 부당할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경기의 일부지요. 축구선수 이영표 씨의 말입니다. 심판의 부당한 판정에 묶이면 경기 전체를 놓치고 인생의 부당한 대접에 묶이면 인생 전체를 놓칩니다. 조정민 목사의 인생은 선물이다 중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내 삶의 배경막 CBS 조이포유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CCM 2부로 건너왔습니다. 오늘은 7월 8일 수요일이고요. 저는 휴가를 떠난 훈디를 대신해서 이 자리에 앉은 아나운서 유지수입니다. 2부 첫 곡은 브라운 아이 소울도 헤리티지가 함께 노래했죠. 나얼 씨의 음성이 너무나 또 감동적이었는데요. 폭풍 속의 주였습니다. 2부에서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오늘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사연으로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위로가 필요할 때 또 듣고 싶은 찬양도 알려주세요. 다음 곡은 향기로운 나무예요. 아멘, 내게 강 같은 평화.

기분이 좋아지는 찬양 세 곡이었어요. 먼저 향기로운 나무, 아멘, 내게 강 같은 평화, 또 최수종 씨, 또 피처링은 노아였어요. 이 버전도 굉장히 귀한 버전이죠. 아름다운 세상, 그리고 박요한 피처링은 이다의 더불어 함께 가는 길이었습니다. 오늘 샬씨 시작하면서 위로 얘기를 건네봤는데 우리 샬씨 가족들은

어떤 위로 받을 때 좀, 아, 고맙다. 마음이 편해진다. 주님의 은총이다.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말도 있고요. 아, 밥 먹으러 가자.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뭐, 이런 것도 있을 것 같고요. 뜬금없는 작은, 좀, 선물 아닌 선물 같은 거? 오다, 주웠다. 이런 거. 약간 작은 꽃다발 같은 거? 이런 것도 위로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무엇보다, 찬양이, 주님을 향한 찬양이 큰 위로가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어지는 곡은 소울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이 곡이 아주 큰 위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띄워볼게요. 소울의 꿈.

위로와 위안을 얻으셨나요? 먼저 소울이었죠. 꿈. 이어서 김수지의 기도. 또 디아코니아 사랑해요 내 주님. 또 이찬혁 장래의 희망이었습니다. 아마 이찬혁 씨 팬들도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아요. 샬롬 CCM 수요일에 함께하고 있고요. 이번에는 분위기를 좀 바꿔서 가볼게요. 박조군이 노래합니다. 야곱의 축복.

세 곡이었습니다. 박주군의 야곱의 축복, 이어서 제이어스 주사랑이 내게 들어와, 또 강찬, 김상훈, 조수아, 정승복 등이 함께했어요. 우린 믿네. 7월 8일 수요일에 함께한 샬롬 CCM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오늘 끝곡은 시와 그림의 곡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 곡 중에서 당신을 지으신 남기고 저는 물러갑니다. 내일 다시 옵니다. 유지수였습니다.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희영입니다. CBS는 개인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주인인 그런 방송입니다. 한국교회가 힘들 때 CBS가 한국교회를 지켜줬고요. 또 CBS가 힘들 때 한국교회가 저희를 지켜주셨습니다.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은 CBS의 사명입니다. CBS가 한국교회의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지켜내는 일 꼭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 이 일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3: 방송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으로 전화주세요.

턱걸이를 50개 하는 방법은 한 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시작조차 하지 않는 사람은 평생 턱걸이를 하나도 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죠. 힘든 턱걸이를 하다 보면 마지막 순간 더 이상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닮아 신실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정직과 성실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주님, 그 자비로운 모습을 우리는 줄곧 놓치고 있었습니다. 말씀과 다르다며, 약속과 다르다며 화를 내기 바빴습니다. 변함없는 얼굴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소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성령을 부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함께 할 첫 곡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과 김정승의 찬양입니다. 이어서 크로스웨이 선교합창단의 찬양으로 나의 죄를 씻기는 보내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생명의 양식. 요한복음 13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예수께서 발을 씻겨 주실 때만 해도 제자들은 몰랐습니다. 주님 떠나신 후에야 어렴풋이 그 사랑과 그 뜻을 알았습니다.

높으신 주께서 낮아지심은 찬송가 467장 함께합니다. 트리니티 싱어즈의 찬양이고요. 이어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 이현주의 찬양으로 날 위하여 십자가에 여수 시립합창단의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 기도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셔도 좋겠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신용란의 찬양으로 전해드렸습니다. 먼저 보내드린 곡은 구름 같은 이 세상 483장 찬송 서울 바합장단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꽃마리님께서 신청하신 곡 보내드립니다. 김정석의 찬양입니다. 그 큰 일을 행하신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대사님, 오늘도 함께 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보내주시고 이렇게 덧붙여 주셨어요. 다들 형통하세요. 이 형통이란 말을 참 오랜만에 듣는 것 같다 싶기도 한데요. 정말 다들 형통하시기를 저도 함께 기도드립니다. 지기66님, 내가 매일 기쁘게 공식 농부시죠. 큰일 잘 마쳐서 두 다리 펴고 잘 잤습니다. 무슨 일인가 했더니 장마 전에 감자 4톤 수확하면서 마무리하셨대요.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요즘 정말 감자가 맛있을 때죠? 하지감자. 9243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6개월도 건강하게 지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를 이렇게 또 기도하셨고요. 상록수님께서도 좋은 생각, 좋은 마음의 감사함을 가지고 오늘 하루 사는 어제만큼 성실하고 선한 삶이 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이 말도 참 멋지네요. 어제만큼 성실하고 선한 삶이 되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조이포유 저녁 재방송으로 들어오신 서연님께서 항암 시찰을 하러 갔다가 항암제 투여 불가를 받고 돌아왔어요. 백혈구, 적혈구 수치가 너무 낮아서요. 혈압도 80으로 떨어져 다시 끌어올리는 주사 맞고 다시 검사해서 항암제를 투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중보기도 부탁합니다. 정상 수치로 올라가서 항암 치료 잘 진행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길 믿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서현님의 건강 회복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모든 수치가 다 정상으로 올라가서 잘 치료받으실 수 있기를 함께 기도드립니다. 진영님께서는 힘든 나날의 연속이지만 하반기에도 감사하며 긍정의 힘으로 찬양으로 새 힘얻습니다. 피아 워십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신청해 주셨고요. 이 곡에 이어서 제이어스의 찬양 보내드릴게요. 내 모습 이대로.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1: 은혜로운 찬양과 함께하는 내가 매일 기쁘게, 이 시간 듣고 싶은 찬양, 나누고 싶은 이야기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하시면 됩니다. CBS 인터넷 라디오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또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 번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2: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3: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2: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경리나라.
1: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1부의 끝곡으로 수원시립합창단의 오직 주만이 보내드립니다. 잠시 후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에 다시 뵐게요.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한국기독교가정생활협회가 엮은 2026 가정예배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7월 8일 수요일 묵상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성경말씀은 이사야 5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유절 말씀은 이사야 51장 1절 말씀입니다. 의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오늘은 여호와를 청종하라는 제목으로 묵상합니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이스라엘 가운데 특별히 의로운 삶을 살고자 힘쓰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7절에 보면 의를 아는 자들이며 하나님의 율법을 그 마음에 간직한 신실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은 자기 의를 드러내는 악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죄와 잘못을 여호와 하나님께 구하고 생명의 길을 찾아 애쓰며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의 대상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신실한 의인들입니다. 신실한 의인들이야말로 하나님을 청종하기에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마음과 행동으로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래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물며 그 음성에 민감하게 귀를 기울입니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는 이사야 51장 1절 하반절 말씀에서 우리의 삶을 세심하게 다듬고 빚으시는 하나님이 느껴집니다. 비록 암담한 현실과 고통스러운 상황에 놓일지라도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위로를 통해 자유와 기쁨을 누리며 의와 평안으로 인도함을 받으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소서. 아멘.

0: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임정원의 찬양으로 함께 했습니다. 먼저 보내드린 곡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CBS 합창단이었고요. 그 전에 들으신 주 예수 크신 사랑 205장 찬송은 이재환의 찬양이었습니다.
1: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0: 작은 자님 기도문 올려주셨어요. 제 인생에 수없이 찾아오신 하나님의 인자하신 손길에 감사 찬송 올립니다. 의지할 것 하나 없는 광야의 나날도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의 시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복됨을 고백합니다. 참 이 고백이 아름답습니다. 제니 천사님, 저의 힘든 퇴근길 함께 동행해 주시고 살펴주시어 감사기도 드립니다. 저희 어머니의 매일 새벽기도 오가는 길과 안쓰러운 길냥이들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저희 어머니 독거르신 17분 섬김에 있어서 지치고 힘든 몸과 마음에 강건함을 주옵소서 하고 보내주셨는데요. 어머님도 제니님도 참 사랑이 넘치는 분들이시네요. 그 사랑이 참 귀합니다. 고맙습니다. ILRS님, 주님 내 동생들의 삶을 지켜주옵소서. 첫째 동생은 목 디스크 수술 후에도 사라지지 않는 두통, 둘째 동생은 손목 터널 증후군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수술 잘 되게 해주시고 치료의 하나님 두 동생의 건강 지켜주옵소서. 앞날도 주님께서 동행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동생분들을 위한 이 기도 주님께서 듣고 또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JMH님께서는 오늘 하루는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기를 바라봅니다. 보내주셨고요. 조이포유 저녁제 방송으로 들어오신 휴대전화 뒷번호 3604번 명희님, 진리는 날마다 듣고 들어도 새로운 거잖아요. 명희님 방송 매일 새로워요. 집중이 돼요. 8년 정도 듣고 있는 60대 할머니 청취자예요. 방송 감사해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셔서 제가 뭐라 할 수 없는 새로운 힘이 솟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리정은님께서 사랑이야기의 찬양을 청해 주셨네요. 주의 손길 이곳에 보내드리고요. 이어서 신예숙님 정하신 오은의 찬양 1분 1초도 함께 할게요.

하나님의 목표는 그분의 영광이다. 그러나 이 말은 오해되기 쉬우므로 세심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목표는 사람들이 때때로 상상하듯 자기중심적인 목적이 아니다. 그것은 사랑에서 나오는 목적이다.

제임스 패커의 신학 한 걸음 중에서 한 부분을 전해드렸습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릴 때 우리는 지상에서 가장 큰 기쁨을 맛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한국 기독 남성 합창단의 곡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초롬의 찬양으로 준비했고요. 이찬구님께서 청하신 너 근심 걱정 말아라, 김나비의 찬양으로 보내드립니다.

0: 은혜로운 찬송과 성가를 전해드리는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도 받습니다.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신청곡과 사연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390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인터넷 라디오 조이포유에서 다시 방송되는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샵 7997번으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1: 온 세상 위하여 어모키님께서 국립합창단의 곡으로 청해 주셨습니다.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4: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5: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6: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7: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6: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8: 쇼리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 세포 보건, 내 몸 안에 NK 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 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싱크볼 교체는 아티잔. 프리미엄 사각 싱크볼 아티잔 CJ 온스타일과 함께합니다.
1: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파라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라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라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4: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끝곡으로 강찬의 찬양을 보내드립니다.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이명희였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0: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3: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음악은 오늘의 것, 메시지는 영원한 것. 안녕하세요. CCM 캠프 김은영입니다. 오늘은 정보 보호의 날입니다. 요즘 우리는 휴대전화 하나에

너무 많은 정보를 담아두고 살죠. 비밀번호 하나, 인증번호 하나가 나를 지키는 작은 문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이런 정보만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누군가가

소중한 꿈이라는 곡을 첫 곡으로 전해드렸는데요. 여러 사역자분들의 목소리를 들으실 수 있었죠. 지금 선곡표에는 세 분 이름만 흘렀을 겁니다. 한웅재, 조수아 씨가 있었고 에이맨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중간에 굉장히 예쁜 목소리, 이 목소리를 안 분이 계시네요. 맞추신 분이 계시네요. 김수지 씨 목소리 같은데. 네, 맞습니다. 김수지 그리고 조준모 씨가 함께 했고요. 박동준 씨의 음성으로 오늘 소중한 꿈 전해드렸습니다. 개인정보를 지키는 일, 나를 보호하는 일이고 무엇보다 타인의 비밀도 우리 소중하게 여겨줘야 하잖아요. 그 사람을 존중

하는 일일 테니까요. 그리고 요즘은 클릭 한 번으로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되니까 이 클릭 한 번도 신중하게, 또 누군가의 마음은 더 조심스럽게, 그렇게 우리의 마음도 좀 더 안전한 곳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오늘 첫 인사를 건네봤습니다. 매년 7월 두 번째 수요일이 정보보호의 날이라는 거 이제 두고두고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 CCN 캠프에서 여러분들께 선물 드릴 때 받으실 수 있는 주소를 꼭 비공개로 남겨주십사, 소중한 개인정보를 지켜주십사 말씀드리고 있죠. 잠시 뒤에 광고 듣고 찬양 전해드린 후에 어제 캠프 2부에서 CCM 초대석으로 만나워십 함께한 시간, 그리고 만나워십 새 앨범을 다섯 분께 선물 드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발표할 거예요. 받으시는 분들은 비공개로 아니면 샵 우물정 하나둘하나둘 1212 문자 이용하셔서 보내주시면 저희 제작진만 볼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여러분들의 정보를 소중하게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찬양 듣고 올게요. 자, 먼저 광고부터요.

여러분은 지금 김은영의 CCM 캠프를 듣고 계십니다. CCM 캠프는 역대 수많은 DJ와 함께한 전통의 찬양 프로그램으로 매일 밤 10시 CBS 표준 FM 라디오와 인터넷 CBS 레인보우로 동시에 방송되고 있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하늘의 메시지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노래에 담는 CCM 최신곡과 오랜 시간 사랑받아온 국내외 찬양들을 골고루 선곡해서 전해드립니다. 나누고 싶은 사연과 기도 제목, 듣고 싶은 찬양 신청곡은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CBS 레인보우 앱과 CBS 만나잇 게시판으로 오시면 됩니다.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특급 호텔들이 선택한 윈세프에서 세턴 에어 헤어드라이기, 피부가 살아나는 시간 레스케미의 비건 화장품, 만성염증 면역력에 좋은 하심정 횡성더덕에서 만든 발효 흑더덕 진액, 마실수록 깔끔하고 가볍게 주식회사 부성의 제로 곰취 미세차, 원조의 품격 팡파미우 강릉 6종 마늘빵, 본고장 특별 양념 소스의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서 양념 간장 닭갈비 세트, 커피빵과 감자빵의 명가 강릉 BNC에서 수제로 빚은 강릉 초당 커피빵, 대한성서공회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 출간한 새한글 성경을 보내드립니다.

옥합의 소중한 사람, 또 정예원, 넌 아름다운 꽃 전해드렸습니다. 가사가 어쩜 이렇게 예쁠까요? 우리 마음에 참 예쁘게 노래 불러주는 것 같은 그런 곡들을 듣다 보면 마음이 좀 착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곡들을 들으면 좀 어려지는 것 같기도 하고 약간 동요를 듣는 것처럼 요즘 워낙 많은 세상의 노래들이 가사를 듣다 보면 이거 괜찮나? 이러해도 괜찮나? 이렇게 미운 마음을 누군가를 이런 마음을 갖게 되다가 CCM으로 우리가 함께 나눌 때는 모든 찬양의 가사가 정말 주님을 찬양하고 또 내 옆에 내 이웃들을 축복하고 또 내 삶을 나를 꼭 안아주는 그런 곡들을 듣다 보면 괜찮아 이런 마음이 들거든요. 자, 오늘 그렇게 여러분들께도 괜찮아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잘 하셨다고 어제 손을 번쩍 드신 분들이 꽤 계셨는데 생각보다는 치열한

경쟁률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마음 같아서는 제가 만나워십 예, 아유, 다 주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이왕이면 새 앨범 나오면 저희가, 네, 돈을 주고 음원을, 음반을 사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받으시는 다섯 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널리 널리 입소문 내주시고, 만나워십이 또 출시가 됐으니까요. 우리 CCM 새 앨범 나오면 많이 많이 사주세요. 자, 그런 의미에서 어제 손들어주신 분들 가운데 다섯 분, 제 다섯 분은 제가 만나워십에 연락을 드려서 그쪽에서 직접 배송을 해 주실 예정입니다. 가장 먼저 손을 들어주신 축하드려요. 준희빈님, 오늘도 오셨죠. 준희빈님, 만나워십 앨범 드릴게요. 또 7361님 당첨되셨고요. 하양고래님, 또 해도농장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김영환님께도 선물 드릴게요. 만나워십 새 앨범 받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비공개로 주소 보내주세요. 보내주신 주소는 제가 만나워십 측에 잘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만나워십 곡을 하나 더 준비했어요. 어제 목소리가 잔뜩 쉬어서 그래도 얼굴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유은성 전도사님께서 만나워십과 함께 부른 곡인데 찬양의 제목도 참 좋습니다. 괜찮지 않아도 괜찮아 라는 곡이에요. 그리고 이것과 함께 김영우 스윗소로우 시편 21편 주의 사랑 김정은님께서 신청곡 써주셨는데 함께 하겠습니다.

안혜진의 물들어가네 들어보셨어요? 어제는 만나워십의 새 노래로 물들어를 들어봤는데 오늘 커피향기님께서 신청곡 써주셔서 이것도 함께했습니다. 또 스위스어로우의 김영우 씨가 부른 시편 21편 주의 사랑 또 만나워십 유은성 전도사님 음성으로 괜찮지 않아도 괜찮아 제목을 참 잘 만드신 것 같아요. 요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무나 큰 위로가 된 그런 메시지이죠. 전해드렸습니다. 2962님께서 문자 주셨어요. 중3 딸과 차 안에서 듣게 되었어요. 딸이 듣다가 이 곡 너무 좋다 라며 제목 좀 알려달라고 하네요. 괜찮지 않아도 괜찮아 전전곡이었어요 라고 하셔서 그러면 전전곡이면은 정혜원의 넌 아름다운 꽃일 것 같은데요. 제가 오늘 첫 곡은 한웅재 또 조수아 에이맨 김수진 여러 분들이 함께한 소중한 꿈이란 곡 그 다음에 정혜원의 넌 아름다운 꽃 옥합의 소중한 사람 그 다음에 만나워십의 괜찮지 않아도 괜찮아 이렇게 들려드렸거든요. 우리 따님이 중3 우리 중3은 그 우리 잘 대해줘야 돼요. 중3 때 아, 너무 기특하네요. 듣다가 엄마 이거 제목이 너무 궁금해 뭘까 좋아서 우리 2962님 우리 예쁜 중3 따님께 선물 우리 딸 무슨 선물 줄까 우리 딸한테는 그 예쁜 선물을 주면 좋을 것 같아서 저희 선물에 요번에 새로 저희가 예전에 한번 축복송에서 해주셨다가 다시 제가 시신캠프로 오게 돼서 말씀을 드렸어요. 윈세프에서. 그래서 그 세터네어 헤어드라이기 최신 드라이기거든요. 아이들에게도 여행 갈 때도 아주 가볍고 좋은 우리 좋아해 줬으면 좋겠어요. 와 이런 소리가 차 안에 울려 퍼졌으면 좋겠네요. 윈세프 세터네어 헤어드라이기를 2962님의 중3 따님께 중3 사춘기 응원상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받으실 수 있는 주소 역시 문자로 보내주시거나 비공개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난번 시신 공부방에 들어서 너무 좋았다고 날마다 주의 은혜로님께서 이 곡을 신청곡으로 남겨주셨네요. 함께하겠습니다. 청지기, 권성근, 강인선, 불안 준비하고 있어요. 또 8183님, 은영님 계신 곳엔 선물 보따리가 가득한 것 같아서 언제나 설렘이 가득해요. 하시며 1000번을 불러도 써주셨는데 자 이번 주 다음 주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선물도 많이 드리려고 해요. 1000번을 불러도 주리의 찬양도 함께 할게요.

주리의 1000번을 불러도 청지기 권성근 강인선 맞아요. 지난주에 저희가 새 앨범으로 CCN 공부방에서 소개를 해드렸던 굉장히 독특한 제목이어서 기억에 남는다 이런 말씀 나누면서 들었었던 곡 다시 들으니까 더 새롭게 감동을 주는 것 같습니다. 불안이라는 제목의 찬양이었어요. 주리의 찬양을 전해드렸더니 선물 주리 라고 하셔서 한참 웃었습니다. 이제 너무 감사드려요. 그리고 제가 이제 월요일부터 이제 청취율 조사 기간에 대한 말씀을 드렸더니 우리 푸하님께서 괜찮다고 너무 걱정하지 말고 꼴찌면 어때요? 라고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동안 제가 조이포유로만 쭉 있다 보니까 청취율과는 상관없이 한 10여 년 지내오다가 처음으로 이제 CCN 캠프에 와서 한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그 이강민 아나운서는 굉장히 겸손하게 청취율 조사 기간이다. 전화 받아 주세요. 이런 이야기도 하고 굉장히 다양하게 재미있게 많이들 DJ들과 진행자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좀 흉내내 봤습니다. 자, 시와 그림의 찬양 함께 할게요. 여호와의 유월절 이 곡 신청하신 분 계시죠? HJ님께서 기도 제목 동생이 예배의 자리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 드립니다 하셨어요.

시와 그림 여호와의 유월절. 이봉휘님께서 따스하고 포근하고 평안하고 은혜로운 은영님이신데 청취율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 밤도 은혜 충만입니다. 은영님 화이팅 하셔서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 감사 드려요. 자, 1부 끝곡은 목마른 사슴 에스더 디어 셀러브레이션 싱어즈의 찬양 함께 하시고요. 2부에서 뵐게요.

0: CBS
1: 샬롬,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를 진행하는 최인영 목사입니다. 여러분, CBS가 얼마나 아름답게 힘겹게 걸어왔는지 아시죠? 그동안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 방송을 통해 많은 은혜를 전해왔고 또 이단 사이비들과 싸워오고 지금은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방송하다가 보니 장비도 노후되고요. 스튜디오도 하나뿐이 없어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와 후원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행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CBS 손잡아 주셔도 후회 안 할 겁니다. 02-2650-7004, 02-2650-7004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거고요.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CBS 직원들이요, 늘 모여서 기도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함께 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0: 전구를 발명하기 위해 저는 9999번의 실험을 했지만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친구는 실패를 만 번이나 되풀이할 셈이냐고 물었죠. 저는 친구에게 이렇게 말해주었습니다. 나는 9999번의 실패를 했던 게 아니라 전구가 될 수 없는 이치를 발견했을 뿐이라고요. 발명가 토마스 에디슨의 말입니다.
2: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5분 메시지. 오늘 말씀에 부천 성만교회 이찬용 목사입니다.
1: 오늘은 제자의 표지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에 보면 제자의 표지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합니다. 첫 번째는 요한복음 8장 31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라고 말해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 속에 계속 거하는 것, 그것이 제자가 되는 표지입니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지식, 자기의 경험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죠. 주님의 말씀에 나 자신을 스스로 순종시키는 것입니다. 제자의 표지 첫 번째는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 속에 계속 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13장 35절에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라는 거예요. 새 계명을 너희

이게 준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라고 말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에요. 제자의 표지 첫 번째는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 속에 계속 거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

생활은요, 다른 사람도 보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뭐라 그래요? 양과 염소를 나누면서 언제 내가 주님을 돌봤습니까? 라고 말할 때요. 내가 가난할 때,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내가 나를 돌봤다고 말합니다. 내 옆에 있는 지체는요. 주님이 변장하고 오신 거예요. 제자의 표지 첫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 속에 계속 거하는 것입니다. 이단이나 사이비, 신천지나 그런 쪽에서 교묘하게 말씀을 꾸미고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고집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과실을 맺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제자의 표지를 세 가지로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 속에 계속 거하는 것.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것.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된 표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된 표지.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 속에 계속 거하는 것. 서로 사랑하는 것. 열매를 맺는 것. 아름다운 신앙생활이 되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TBS 웃지 않는 청년은 야만인이요, 웃지 않는 노인은 바보다. 미국의 철학자 조지 산타야나의 말입니다. 11시 5분 여러분의 CBS입니다.

김은영의 CCM 캠프 2부 시작했습니다. 뽀꾸레미님께서 은영님, 준하와 나 우리 삶에 주님 계시네 들려주세요. 함께 들어요. 이렇게 써주셨어요. 자, 그리고 저의 이름으로 삼행시를 써주신 추억님 감사합니다. 이런 도전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CCN 캠프로는 도전하시기 조금 어려우실 것 같긴 해요. 영어로 다 CCM 캠프 오행시는 하지 않겠습니다. 어려워요. 네,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가끔 김은영 삼행시는 감사합니다. 그런데 거의 그냥 제 이름만 계속 부르긴 하셨어요. 김은영님 반갑습니다. 저녁에 뵈니 아직도 조금 낯설고 날마다 새롭네요. 은영님 밤이라 그런지 목소리가 더욱 편안하게 들립니다. 영원한 팬 은영님 목소리를 듣다 보면 졸릴 때도 있지만 오늘은 눈 크게 뜨고 2시간 동안 찬양 예배에 집중할게요 하셨는데 영원한 팬이라고 하셨는데 살짝 그 저의 목소리를 듣다 보면 졸릴 때 있다. 팬심으로 하시는 말씀 같지 않은데요. 추억님, 아이, 감사합니다. 그래도 네, 제가 참 많은 분들을 그동안 네, 지난 30여 년 세월 동안 많은 분들을 재워왔습니다. 제 목소리 들으면 졸린다고 하시고요. 저도 제 목소리가 졸리더라고요. 꿀잠 주무셨으면 좋겠습니다.

있습니다. 자, 그리고 광고 들으시고 파랑물감님께서 간단하게 인사를 나눠주셨는데 늦은 밤 평안을 구하며 인사 남겨요. 집에 돌아가는 길 주님의 인도하심과 함께 하시길요 라고 써주셔서 제가 파랑물감님께 이 곡으로 꼭 선곡해서 응답해 드리고 싶었어요. 다들 모두들 안전한 귀갓길 되시길 바랍니다.

0: 세상 풍경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은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이라는 이 가사가 하덕규 풍경 가요로도 뭐 많이 들어보셨을 테지만 일대 CCN 캠프 직이셨어요. DJ 하덕규 목사님 풍경을 오늘 집으로 가는 길에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잔치 공동체의 집으로 가네 함께 보셨어요. 오늘 우리 김쌤이 게시판을 지키고 계셔서 아주 든든합니다. 내일 일부에 생방송으로 또 CCN 공부방 열리니까요. 열공하시는 우리 모범생들 많이들 와주시고 내일 또 어떤 새 노래를 알려주실지 요즘 반응이 아주 좋잖아요. 일부에서도 우리 불안이라는 곡 함께 했고 지난주에는 소피의 곡을 두 번이나 선곡해서 전해드렸었던 기억이 납니다. 자, 이 몸의 소망 무언가 효인 최영수님께서 찬양의 뒷이야기와 함께 써주셨어요. 신사참배 거부로 첫 번째 순교자가 되신 분이 강종근 목사님이라고 합니다. 그 강 목사님께서 좋아하신 찬양이 이 몸의 소망 무언가라고 하던데 함께 듣고 싶네요. 소망의 바다 곡으로 써주셨는데 찬송가 원곡은 옹기장이 버전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소망의 바다 버전은 새롭게 좀 리메이크가 된 곡이어서 두 곡 다 듣겠습니다. 소망의 바다의 이 몸의 소망 무언가에 이어서 옹기장이 아카펠라 버전으로 함께 보시죠. 이 몸의 소망 무언가
1: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미

참 좋지 않나요? 옹기장이 이 몸의 소망 무엔가, 그리고 앞서 소망의 바다에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새롭게 리메이크된 곡도 들어보셨습니다. CCN 캠프로 오행시 아, 잘하셨어요. 그림자님 너무 정말 예, 노력하셔서 훌륭하게 완성하신 것 같아요. 읽어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려요. 아, 진영님, 오늘 굉장히 먼 일정을 전라도 경상도를 아우르는 그런 무안 함양 칠곡군 출장 다녀오고 퇴근도 하고 저녁 먹고 편히 쉬면서 오늘 CCN 캠프 함께 하신다고 써주셨어요. 늘 기도 김진아님께서 늦게까지 열공한 윤하언, 그리고 웹툰 그리기 중창 모두 열심히 하는 하진이 응원한다. 힘내렴. 너희들의 미래가 참 기대된다. 주여 이 아이들을 축복하소서, 라고 응원사연 남겨주셨어요. 루아흐 엘로힘 보혜사님께서 브라이언 맥나잇의 파더 들을 수 있을까요? 라고 하셨어요. 이 곡은 오늘 믿음의 유산, 헤리티지라고 하면 잘 아시죠? 거기에 리더이신 김효식 전도사님께서 아버지라는 곡으로 부르셨는데 오늘은 이 믿음의 유산 버전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애니메이션 이집트 왕자의 OST로 브라이언 맥나잇 곡을 많이 또 들어보셨을 텐데 우리말 버전이 있습니다. 오늘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곡과 함께 정현우님, 나이가 들어갈수록 맞아요. 이렇게 좀 병원과 좀 친해지면서 하나하나 약이 늘어갈 수도 있지만 잘 관리를 하는 거 중요한 것 같아요. 여호와의 밤 이상현의 찬양 써주셨는데 오늘 함께 할게요.

이상현의 여호와의 밤, 또 믿음의 유산 김효식 씨 음성으로 아버지를 전해드렸습니다. 보혜사님께서 모세의 마음을 담은 건가 봐요. 감동. 오, 또 그 여호와의 밤은 지난 3월 발매곡 중에서 투표 1위 한 곡이라고 또 이렇게 구체적인 설명을 우리 김쌤님께서 가지 않으시고 계속 함께해 주고 계세요. 고맙습니다. 우리 내일 만나니까요. 자, 그리고 오행시에 도전을 하신 똥지혜님 선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어떡하죠? 너무 잘하셔서 실은 제가 오행시 안 한다 그랬는데 와, 이거 선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오행시 도전 씨, 씨앗처럼 심겨진 우리들의 작은 믿음이 씨, 시원한 은혜의 소나기를 맞아 쑥쑥 자라는 곳 M,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처럼 주님을 만나고 캠, 캠프파이어처럼 뜨거운 감동이 가슴에 피어오르는 프, 프로그램은 역시 김은영의 CCN 캠프 청취율 조사에 투표하세요. 완벽한 마무리까지. 아,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똥지혜님께 좀 맛있는 선물 드릴게요.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 양념 간장 닭갈비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받으실 수 있는 주소, 예, 방송 끝나기 전까지 보내주세요. 아유, 너무 재밌네요. 즐겁네요. 아, 그래도 캠프 이제 오행시 안 받을게요. 다들 그림자님 서운해하시면 어떡하지? 그림자님께는 그 우리 그림자님이 쏘아올린 작은 공이니까 건강에 좋은 선물 드릴게요. 하심정 횡성더덕에서 만든 발효 흑더덕 진액 그림자님께 보내드릴게요. 받으실 수 있는 주소 역시 비공개로. 쿠니오니님께서 새싹으로 오셨는데 매일 듣는 애청자입니다 하시며 너무 좋은 또 정보를 주셨어요. 클릭비의 하일라님 팬인데 CCM을 발표하셨다고 해서 신청해 봅니다. 하일라 러브 갓 꼭 듣고 싶어요 라고 하셔서 제가 살짝 검색을 했거든요. 클릭비가 세상에 올해 완전체로 8월에 다시 뭐 모인다는 그런 소식과 함께 진짜 CCM 앨범

이 음원을 발표를 했네요. 그리고 다행히 저희 있어서 전해드릴 수 있어요. 하일라 피처링 소냐 러브 갓.

하일라 소냐의 피처링 러브 갓 덕분에 잘 들었습니다. 자, 벌써 끝 인사 드릴 시간이에요. 오늘 끝곡은 CC마이너스 윌리엄 마일스로 준비했어요. 오늘은 마침표, 내일은 물음표. 오늘 모두 행복하시고요. 지금까지 김태현 작가 함께했고요. 저는 제작 진행의 김은영이었습니다.

CBS 매년 한국교회 성도들과 은혜로운 성지순례를 떠나온 CBS가 오는 11월 1일 10박 12일간의 일정으로 그리스 로마 순례 여행을 떠납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지인 그리스와 마지막 순교지인 로마의 동선을 그대로 따라가는 이번 순례 여행은 2000년 전 바울의 땀과 눈물 그리고 순교의 정신을 온몸으로 마주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갈릴리 여행사 02-775-5400, 02-775-5400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위험한 생의 고비에서 그리고 가장 기쁜 순간에 부르고 싶은 이름, 그 사람이 바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인생이 유격훈련처럼 고단할 때, 링 위에서 싸우는 복서처럼 고독할 때, 혼자 불빛 하나 없는 밤길을 걸어가고 있는 기분일 때 부르고 싶은 이름, 부르면 마음이 따뜻해지는 이름, 부르면 힘을 얻게 되는 이름, 부르면 꿈이 생기는 이름, 부르면 더욱 그리워지는 이름, 그 이름을 목 놓아 불러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리고 고백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생애 마지막 순간에 부르고 싶은 이름이 바로 당신이라고. 송정림의 에세이집 참 좋은 당신을 만났습니다. 두 번째 중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 포유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사람의 평균 체온은 36.5도로 알려져 있죠. 체온이 내려갔다면 근육을 떨어서라도 열을 내고요. 온도가 올라가면 땀을 내서 열을 식힙니다. 컴퓨터 뒤에 열을 식히는 쿨러가 달린 것처럼 체온을 적절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몸은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일하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습도가 높으면 땀이 제대로 증발되지 않기 때문에 체온 조절에 어려움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1년 중에 가장 기온이 높고 가장 습도가 높은 지금, 나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내 몸에게 애쓰고 있다고, 잘 해내고 있다고 한마디 해줄까요? 안녕하세요. 당신을 향한 노래 최정원이에요.

장맛비 내리는데 부지런히 오신 분들 환영하고요. 폴라리스님 제일 먼저 오셨네요. 메타체형님, 전야곰님, 또 에스프레소님 많은 분들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오늘 첫 곡 이우석 비바람 내놓는 가려도 전해드렸고요. 당신을 향한 노래 2시간 함께할게요. 오늘 제습기를 풀 가동해야 하는 날 맞죠? 보게근원님. 예, 제가 있는 곳은 조금 그치긴 했는데 여러분이 계신 곳 얘기도 전해주시고 마음속 얘기도 풀어놓으시고 은혜 받은 얘기도 해주시고 듣고 싶은 곡도 남겨주세요. 샵 7997 열어놨고요. 50원의 정보 이용료 듭니다. 레인보우로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사연과 신청란에 여러분의 얘기들 남겨주시면 돼요. 이은화가 주리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힘든 길 걸어온 그대요.

에스프레소님이 장마철 제습방송 당양노라고 하셨는데 이 표현 좋은데요. 예, 제습방송입니다. 가브리엘님, 우리 몸도 쉼 없이 애쓰고 있다니 창조의 신비입니다. 습도 또 온도가 최고인 지금 우리 주의 자비를 찬양하자고요. 아멘. 당양노 가족들 빗길 안전운전하시고요. 이것도 중요하고요. 피스토스님 반갑습니다. 샬롬. 하다샤님은 어제 병원 계신 부모님 뵙고 오늘은 쨍한 날씨에 간만에 휴식입니다. 어? 거기는 쨍한가 보다. 예, 덥지만 그래도 이렇게 찬양과 함께 할 수 있으니 더 감사가 넘칩니다. 아멘. 마라나타 선 삼선리님. 예, 나에 가는 길 박요한의 목소리로 신청하셨는데요. 이어지는 곡이에요.

주룩주룩 피어오는 풍경에 친정 부모님이 텃밭에서 키워캔 콩감자 푸실하게 찌어내고 있습니다. 색도 노랗게 이쁘고요. 김이 모락모락. 비 오는 창가에 커피와 같이 먹으면 비주얼 끝장이죠. 비주얼 뿐이에요. 맛도 끝내주죠. 예, 소소한 행복 누리며 한부영 소소한 것들 신청합니다 하신 커피 향기님과 함께 우리는 그냥 상상할 뿐 그 푸실한 감자 함께 들었고요. 박요한 나의 가는 길 그 전에 함께 했어요. 요셉의 꿈님께서 빗소리를 들으며 스피커에서는 잔잔하게 은혜의 찬송이 예 빗소리와 찬송은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결합이거든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하경숭주님, 비가 많이 내리니까 얼마 전 입대해서 훈련소에 있는 아들 많이 생각이 납니다. 다음 주 수요일이 수료식이어서 아들 만날 생각에 두근두근한 마음으로 지내고 있는데요. 오늘도 하나님 의지하며 승리하는 아들이 되길 바라면서 아드님 이름이 박하승이에요. 하나님의 승리라는 뜻. 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가운데 힘든 시간, 처음 만나는 순간, 또 새롭게 만나는 모든 사람들 속에서 승리하는 시간들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당향으로도 응원의 곡 띄워드릴게요. 먼저 강명식이 부르는 승리고요. 하경숭주님이 신청하신 모든 상황 속에서 김종섭, 세연, 조용기가 부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그리고 승리 두 곡 들었고요. 9858번님 집에서 자전거 타기 운동하시는군요. 땀 흘리면서 듣는 찬양도 좋죠. 당양로 오프닝 시간에 맞추는 게 쉽진 않지만 그래도 열심히 달려오겠습니다. 네. 언제든 두 팔 벌려 환영입니다. 수연님은 비가 엄청 쏟아져요. 장마를 실감할 만큼 빗소리 찬양 그리고 정원님 목소리로 이 시간 보냅니다. 아, 제가 창을 통해 보니까 아까 조금 뭐가 해가 나오려나 이렇게 생각이 됐는데 다시 어두워지네요. 변덕이. 베리베리님. 백혈병으로 1년을 치료하며 병원 생활하던 동생 미영이가 교회까지는 아직 못 갔지만 교구 예배에 참석해서 기도해 주심에 감사 인도도 했고요. 이제 일상생활이 가능하지만 아직도 관리가 중요한 단계라 꾸준히 관리 잘해서 완치받기까지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길 기도합니다. 아멘. 청년의 기도 듣고 싶은데요. 아들이 빨리 믿음 회복하길 바라면서 예, 은혜로 충만한 하루 되길 원한다고. 아멘. 미영님, 주님께서 내 몸을 통해서 일하심을 느끼는 하루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회복의 일하심, 그 일하심을 느끼는 그런 은혜의 하루하루가 되길 바라고요. 또 아드님, 믿음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그리고 나와 비슷한 환경이나 경험을 한 친구나 또 후배들에게 나의 경험을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또 믿음으로 이끄셨는지를 증거할 수 있는 삶이 되길 바라면서 청년의 기도 듣겠습니다. 우혜림, 남궁정윤, 배현미 외 사역자들이 함께 부르는 곡입니다.

흘러나오는 노래 공감하고 계신 2102번 희망은광님과도 같이 들었어요. 청년의 기도였고요. 살랑살랑님, 오늘은 무척 습한 하루가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 마음과 영혼은 하나님으로 인해 뽀송한 하루가 되길 기도합니다. 아멘. 하이디8529님, 한참 내리던 비가 소강 상태입니다. 잠깐 창문 열어 환기 중이고요. 혼자 조이포유 크게 틀어놓는 이 시간이 제일 좋아요. 찬양을 마음대로 부를 수 있고 마음대로 들을 수 있는 이 시간. 네, 저희도 함께해서 기쁩니다. 황금병아리님께서 이직하고 며칠째 근무 잘하고 있는 황금병아리고요. 본부장이라는 직함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우리가 부를 때 성이 이씨시니까 이본부장 또 줄여서 이본 이렇게 부르는데 그 불림에 대해서 해석을 이렇게 하셨대요. 리본, 다시 태어남, 늘 새롭게 초심을 잃지 마라라는 그런 뜻. 맞아요. 이런 뜻 같아요. 리본. 주님께서 매일매일 새롭게 하실 일을 기대하며 또 이 일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을 기대하며 함께 듣겠습니다. 러비미 부르는 기대.

수피한기님은 경기도 광주 임마누엘 교회 수요예배 설교하러 가는 길입니다. 예, 안전하시길.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이 곡인가요? 주일 65세부터 86세 한나팀 특송으로 함께한다고 하셨는데 오늘 마마스 브런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보라제비꽃님, 상반기 마지막 학교 아이들 책 읽어주고 왔습니다. 비 뚫고 다녀와서 함께합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또 그 달란트를 통해서 아이들이 책의 즐거움, 책을 읽는 기쁨 더 누렸으리라 믿습니다. 비가 와서 이 곡을 진짜 많이 신청하셨어요. 비 준비하시니 심영진이 부르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봬요.

0: 보르네오 원주민 출신의 가이드 베네딕트가 메란티 나무의 판근을 막대기로 힘껏 내리치는 소리입니다. 원주민들은 길을 잃었을 때 나무를 두드려 동료들에게 자신의 위치를 알립니다. 판근은 땅 위로 노출된 나무의 넓은 뿌리를 일컫습니다. 사람 키만한 이 판근을 막대기로 치면 저주파 진동이 발생해 사람의 목소리보다 더 멀리 전달되지요. 인간은 오래전부터 자연이 만들어 놓은 구조를 이용해 서로 소통해 왔습니다. 보르네오 원주민들에게 거대한 나무의 판근은 숲속의 이정표이자 북이었고 자연이 선물한 통신 장치였습니다.
1: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2: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 포유가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여기 보성인데요. 잔뜩 흐린 날씨예요. 마음이 처지지 않게 신나는 찬양 신청합니다 하신 한여름밤의 소나기님의 신청곡 예수의 심장 소리보기 앨범에서 들었고요. 에스프레소님이 이곡 처음에 듣고 우와 이런 곡이 있어 놀라셨대요. 생활 속의 얘기를 담은 솔직한 그런 가사 랩이 있어서 더 놀라셨을까요? 예, 하소서라는 곡 강찬과 서종현이 함께한 곡 들었습니다. 당신을 향한 노래 2부로 오셨고요. 고슴도치님 고민 함께 나눌게요. 오랜 시간 방황하다가 다시 교회 다니기 시작하고 대예배에 참석한 지 1년이 지났는데 최근에 소그룹에 소속이 됐거든요. 근데 그 이후부터 다시 교회에 가는 게 마음이 불편합니다. 관계를 맺는 거에 이렇게 거부감이 있는지 몰랐는데요. 소모임에 대한 부담 때문에

때문에 대입에 참석하는 일도 꺼려지게 됩니다. 사실 소모임은 더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은혜를 받기 위해서, 말씀에 대한 이해를 더 깊이 하기 위해서 모이는 건데, 오히려 대예배에 가는 것을 꺼리게 되는 이유가 되면 안 되죠. 조금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그 소모임에 계신 분들, 또 장인분들 있잖아요. 거기에 짱. 그분께 솔직한 마음으로 얘기를 하시면 이해하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떤 부분이 그 소그룹 모임을 불편하게 했을까요? 기도하시고, 또 거기에 분들께 솔직하게 얘기하면 이해를 받고 적당한 때 다시 가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때가 아닐 수도 있으니까,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수 있으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마음이 흐르는 대로, 기도하면서 나아가시면 좋겠어요. 제 생각은 그런데 또, 우리 고슴도치님께 도움이 되는 얘기들 많이 남겨주시고요. 배상진님이 신청하신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심플리 포 앨범에서 듣습니다.

지키리님의 신청곡 피아워십 앨범에 있는 목마른 내용혼이었습니다. 너의 민기뉴님께서 저는 목사님 딸인데도요 관계 맺는 게 쉽지가 않아요. 사실 목회자의 그 집안 자녀라면

보면은 관계 맺는 거에 있어서는 오픈되어 있는 그런 분위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를 맺는다는 게 쉽진 않아요.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해 주셨어요. 이 얘기가 아마 많은 분들에게 위로가 되리라 믿고요. 관계 맺는다는 자체가 사실 쉽지가 않아요. 나와 다른 사람과 맞춰간다는 거, 또 교회에서의 그 관계라는 건 오픈을 많이 해야 되는, 내 마음이나 상태를 오픈해야 되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게 또 어려움이 있어요. 그거는 억지로 되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일어나야 하는 거기 때문에 기다림도 필요하고요. 사람마다의 속도에 좀 맞춰줄 필요도 있고요. 또 계속 닿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위에서 기도해주고 또 인내로 기다려주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한데, 분위기에 휩쓸려서 자꾸 강요하게 되면 그게 너무나도 큰 부담이 되고 교회를 떠나는 이유도 되기도 하거든요. 그걸 좀 잘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김숙희님께서 처음으로 당향노, 당신을 향한 노래 입력해 봅니다. 센터에 나와서 듣기 모두 할게요. 고맙습니다, 숙희님. 코스모스님께서 신청하신 곡 표대를 향하여, 오늘도 인도하시며 표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아멘. 주유진의 목소리로 들을까요?

하나님이시여 875 1번님과 함께 들었고요. 오늘은 초롬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라일리님 뇌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송과체에 낭종이 있더라고요. 낭종이 작아서 요의미하진 않다니까 감사하고 진료 상담 예약했는데요. 이것 때문에 계속 편두통이 있었던 건가 싶어요. 그래도 원인을 알게 돼서 다행입니다. 원인을 알게 돼서 정말 다행이고요. 또 유의미한 게 아니라는 것도 감사하고 그래도 계속 좀 지켜보시긴 해야 될 것 같다. 그렇죠? 사랑하오님 오늘은 제가 많이 애정하는 준하 언니의 생일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몸과 마음이 항상 건강하길 기도하고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셨어요. 준하 언니의 생일 진심으로 축하하고 매일매일 기쁘게 걷는 삶이 되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사람들에게 특히 하나님께 사랑받는 삶이 되길 바라면서 목소리 상점 주가 행하시니 축하곡으로 띄워드립니다.

정말 주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을 고백합니다. 마하나임님의 신청곡 한국 컨티넨탈 싱어즈 주만 의지해요 였어요. 내가 할 수 있다는 손에 꽉 쥐고 있었던 그 힘을 풀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거든요. 그 일하심을 느끼고 또 하루하루 회복되시는 삶 많은 분들이 우리 당향로 가족들이 기도하고 있으니까요. 빨리 몸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고 그날을 기다립니다. 마하나임님과 함께 들었고요. 비가 잠시 멈춘 시간 귀한 찬양곡으로 치유가 되니까 감사함이 드네요. 아멘. 긍휼하심님도 함께하고 계세요. 로이스님, 네, 로이스님의 고백도 잘 읽었습니다. 내 몸이 주의 작은 교회라는 그 생각 너무 귀하고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일이고요. 옆집 언니분과 모닝 성경 통독 오늘까지 에스라 6장까지 읽으셨대요. 와, 언니가 함께하니 가능했다고 하는데 저도 언니 말에 동의합니다. 매일매일 말씀으로 성장하고 말씀으로 사랑을 나누는 귀한 관계 되실 거라 믿어요. 하늘바라기님께서 제가 좋아하는 음성 넘버 2 최정원님 하셨는데 왜 넘버 아니 원이 아니고 2일까 잠시 욕심도 났지만 이것도 충분히 감사합니다. 기도 제목은요. 아리 엄마께서 평택 제일감리교회 아이들 여름성경학교 이번 주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셨어요. 이제 여름성경학교 수련회 다들 이제 시작하고 진행 중인 분, 진행 중인 교회도 있을 겁니다. 위에서 기도하고요. 특히 아이들이, 청년들이 이 수련회, 이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믿음이 더욱 성장하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모든 삶에 있어서의 그 믿음의 뿌리가 되는 귀한 말씀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7361번님께서 성남 택시기사인데요. 비가 너무 많이 내립니다. 운전하시는 모든 분들 안전운전 하시고요. 거기 너 있었는가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찬송가 147장 거기 너 있었는가 걸어놓겠습니다. 비가 많이 내립니다. 그리고 이 비가 그냥 하루 종일 내렸다가 딱 그치는 게 아니라 비가 막 엄청나게 쏟아지다가 갑자기 그쳤다가 해가 나서 이제 끝인가 싶으면 다시 또 내리고 그래서 종잡을 수 없는 요즘이에요. 우산 꼭 챙기시고 다니실 때 미끄러운 길 조심조심 다니시고 특히 운전하시는 분들은 안전운전 하시길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거기 너 있었는가는 장윤영의 목소리로 들을까요? 내일도 당신을 향한 노래 찾아오실 거죠?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0: 사랑해 CBS.
1: 좋은 음악을 듣다가 좋은 책을 읽다가 문득 네가 보고 싶어 가만히 앉아 있을 때가 있지. 그것이 너를 위한 나의 기도. 그런 날은 꿈에서도 너를 본다, 친구야. 그동안 내가 네게 말을 다 안 했지만, 일일이 다 할 수도 없었지만, 내 꿈길의 단골 손님이 바로 너인 걸 알고 있니? 이혜인 수녀의 꽃이 지고 나면 잎이 보이듯이 중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찬송의 향기. 오늘 함께 하실 찬송은 찬송가 213장 나의 생명 드리니입니다. 이 아름다운 찬송가 가사는 여류 찬송 작가 하보갈 여사에 의해 작사됐습니다. 이 찬송시의 성경적인 배경은 로마

6장 13절 말씀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입니다. 아보갈 여사가 주말을 즐기기 위해 가족과 함께 워세스터셔의 아렐리 하우스라는 곳을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그곳에는 같은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10여 명이나 먼저 와 있었죠. 그때 하부갈 여사는 이들 무리가 더러는 예수를 믿지 않거나 또는 믿어도 진정한 기쁨을 아직 체험하지 못했음을 알아차렸습니다. 하부갈 여사는 그곳의 모든 무리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부갈 기도에 응답하셨고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그날 밤 이후 기쁨의 찬 체험을 했다고 합니다. 주말 휴가를 끝내고 그곳을 떠난 하부갈 여사는 아렐리 하우스에서의 기도 시간 이후 마음에서 떠나지 않던 모든 것을 오직 주를 위하여 드리리라 라는 시귀를 가지고 4절의 찬송시를 지었는데 그 찬송이 바로 213장 나의 생명 드린입니다. 이 찬송시에 붙은 곡조는 음악 신동으로 불리는 모차르트가 작곡한 것입니다. 찬송가 213장 나의 생명 드린입니다.

0: CBS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0: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본사며 관람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2: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 포유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이 시간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신앙의 기쁨과 영성을 깨웠던 은혜로운 찬양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2시간 동안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남기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내 삶의 비타민과 같은 찬양으로 함께하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국내외 찬양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만나고 장래에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만나고

0: 올해는 슈퍼 엘니뇨가 다가오고 있다는 관측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엘니뇨는 전 세계적인 극한 기상과 식량 문제까지 일으킬 수 있어 염려되는데요. 바다의 불편한 진실의 저자 인하대 김태원 교수는 지난해 노벨 화학상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1: COF, MOF라는 물질입니다. 이 특징 중에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이산화탄소를 빠르게 흡착을 해서 가두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0: 그런 물질이 있다면 얼른 쓰고 싶은데요. 너무 비싸지 않을까요?
1: 지금 주목해야 될 점이 저는 갯벌을 들 수가 있겠는데 갯벌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블루카본의 역할을 하거든요. 제가 실제로 계산을 해봤어요. 인공지능을 가지고 MOF, COF로 이산화탄소를 포집할 때 킬로그램당 500불 정도의 가격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이산화탄소를 갯벌이 흡수하기 위해서 가격이 얼마나 필요할까를 계산을 해봤습니다. 한 3조 7천억 정도의 비용을 들여서 만들어야 되는 그런 물질을 자연상에 그대로 두고 갯벌이 이산화탄소 포집을 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할 수 있겠죠.
0: 갯벌을 구하는 것이 생명과 우리를 구하는 것입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의 하루하루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2: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분은 우리가 온갖 환난을 겪고 있을 때 우리를 풍성히 위로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위로로 우리도 역시 온갖 환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의 삶 속에 넘치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는 우리의 위로도 넘치도록 풍성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낸 바울의 두 번째 편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2부에서도 여러분의 신청곡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준 바로 그 찬양 지금 신청하세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신청곡으로 꾸며가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주의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듣고 싶으신 곡 남겨주시면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그늘에 핀 무명처도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우고 푸르러 땅과 더불어 하나님께 순응하건만 나는 향도 없는 내놓을 것도 없는 빈손 빈 몸입니다. 나는 진정 부끄러운 사람, 목마른 사람입니다. 나는 늘 목이 말라 내 하나님의 강에서만 살기를 바라는 사람. 그 강물 속에 양식으로만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아, 내 하나님은 진리의 강, 거짓 없이 흐르는 풍요의 강, 잃어버린 나의 겸손을 비추는 거울의 강, 무뎌진 나의

사랑을 가르쳐주는 말씀의 강. 내 하나님은 끝도 없는 큰 강. 내 하나님은 하늘을 그림 그리는 강.

하나님 아버지, 주님 얼굴을 구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어떻게 이토록 비천한 자리까지 오셨는지 주님께 다가갈수록 놀랍기만 합니다. 비를 내리시며 다시 그 비를 마르게 하시며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 모든 상황을 내려놓게 하소서. 주님 얼굴을 보며 평안을 누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함께할 첫 찬양,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한국 기독남성 합창단의 찬양입니다. 이어서 한명성의 음성으로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보내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생명의 양식. 로마서 7장 24절 말씀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비참한 인간을 예수께서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습니다.

뇌 빠진 나를 서울 모태탑 창단의 찬양으로 듣습니다. 이어서 윤치호의 음성으로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필그림 미션 콰이어의 찬양 참 놀랍도다 주 크신 이름 함께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 기도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셔도 좋겠습니다.

0: 오라토리오 합창단의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500장 찬송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그 전에 들으신 곡은 나의 믿음 약할 때 이미경의 음성이었고요.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최현수의 찬양으로 전해드렸습니다.
1: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Joy For You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0: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장마철입니다. 우리 내가 매일 기쁘게 가족분들 이 장마철에 안전하게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주주맘님 습도가 높습니다 그러셨는데요. 맞아요. 습도가 높아서 더 힘든 것도 있죠. 이정호님께서도 장마철 큰 비에 조심히 안전운전하시고 피해 없도록 미리 대비 잘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해 주셨고요. 만나님 처음 글 보내주셨네요. 샬롬 인사 건네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회계화평거룩님 영혼육의 건강 위한 3대 필수 요소 1. 항상 기뻐하라 2. 범사에 감사하라 3.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참고로 찬송가 찬양에는 구원, 소망, 기쁨, 감사, 회개, 평안 여러 가지로 포함하고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찬양은 진심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해야 합니다. 하고 글 올려주셨네요. 고맙습니다. 김효선님 요란한 빗소리 때문에 잠을 깨보니 찬송가를 듣게 되어 감사합니다. 하고 보내주셨네요. 내가 매일 기쁘게가 이렇게 장맛비에 혜택을 보네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물들다님 처음 오셨는데요. 고민이 있어서 일어났는데 라디오가 위로가 된다고 4시에 기상하셨는데 오늘 처음 들으셨다고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더불어서 기도를 적어주셨는데요. 지인의 남편분 대장암이 간으로 전이됐다고요. 통증 적게 하시고 복음 듣게 하소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파란 하늘님께서도 새벽에 자꾸 깨서 본방송 들어요. 오늘 하루 평안하길 기도합니다 하셨는데요. 잠을 잘 주무셔야죠. 일찍 주무시고 푹 주무신 후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시는 거는 좋은 것 같아요. 하루를 일찍 시작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현면수님 안효정 장인께서 척추협착증 시술 받으시는데 잘 받으시길 기도드립니다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진영님께서는 신청곡으로 주리의 찬양을 청해 주셨나요? 오랜만에 주리의 곡을 청해 주신 것 같은데요. 치유의 노래 보내드리고요. 이어서 오늘은 다윗과 요나단의 찬양을 청해 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좋은 예감님께서도 다윗과 요나단의 곡을 또 우사님께서도 그러신데요. 오늘은 우사님이 청하신 담대하라 보내드릴게요.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1: 은혜로운 찬양으로 함께하는 이 시간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 받고 있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CBS 홈페이지 라디오 클릭하시고 음악 FM에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게시판에 신청곡과 함께 사연 남겨주십시오. 방송 듣는 중에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의 게시판 이용하셔도 되고요. 휴대폰 문자메시지 보내실 분들은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문자 보내주십시오.
2: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3: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2: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3: 경리나라
1: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님 내 평생 가는 길 함께하여 주옵소서 라베리떼 301님께서 내 평생에 가는 길 적어주셨습니다. 1부의 끝곡으로 보내드릴게요. 백소라의 찬양이고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잠시 후 2부로 돌아옵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의 문을 엽니다. 2부의 첫 곡은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힘날 밴드의 찬양입니다. 이어서 내 진정 사모하는 류수영의 찬양으로 듣습니다.

한국기독교가정생활협회가 엮은 2026 가정예배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7월 9일 목요일 묵상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성경 말씀은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요절 말씀 로마서 7장 6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오늘은 율법의 무용성이란 제목으로 함께 묵상합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의 이중성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 율법의 완성이냐 율법의 폐기냐 하는 문제입니다. 바울은 율법의 무용성을 말하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율법의 유용성을 말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지향하는 바는 율법 자체를 논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율법과 관련된 논란을 뛰어넘는 그 어떤 것, 곧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말하려는 데 있습니다. 바울이 율법을 문제 삼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면서도 자기 의를 내세우는 유대인들의 종교적 태도를 지적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에게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인에게도, 나아가서는 당시 로마 세계 자체를 문제 삼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현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어야 할 대상은 율법을 아는 사람, 곧 율법의 세계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더 나아가 종교를 넘어 인간적인 노력에 최고의 신성한 가치를 부여하는 사람에게까지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율법의 무용성을 말하며 과거에 굳어진 관념과 태도는 폐기되어야 한다는 것을 역설합니다. 율법을 따르는 태도는 새로운 시대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시대의 기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는 문자를 통해 하나님을 섬겼지만 이제는 성령을 통해 하나님을 섬깁니다. 율법이 아니라 영으로, 곧 조문과 규칙이 아니라 자유로운 정신으로 섬긴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아닌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자기 의에 빠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게 하소서. 아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웨스트민스터 합창단과 숭실대학교 성가대 함께한 곡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전승현의 찬양으로 전해드리고요. 유혜정의 음성으로 너 주의 사람아 보내드립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송미화님, 새벽 회사 입사하며 오랜만에 출첵합니다. 감사합니다. 일찍 출근하셔야 하는 회사에 입사하셨나 봐요. 이렇게 또 오랜만에 만나서 반갑습니다. 뚜맘님께서는 처음 글 올려주셨나요? 건강 때문에 새벽 운동 시작한 지 3주째 함께 동행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신청곡도 적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신청하신 곡을 오늘 끝곡으로 준비했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블루버드님께서도 역시 처음 오셨어요. 출장 가느라 일찍 집 나서셨다고 적당한 장마길이 되기를요 하고 보내셨는데 이 빗길에는 특히나 안전하게 다녀오시기를 바랍니다. 오뚜기님 역시 장마 시작됐는데 건강하세요 보내주셨고요. 차이님께서도 우리 내매기님들 장마철

안전하게 지내시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조이포유 전역제 방송으로 들어오신 천상의 목소리님, 저는 우측 안면 마비 구안화사가 와서 27일에 응급실 통해 입원해서 이번 주 금요일에 퇴원합니다. 몇 주 전 심한 감기 기침으로 기관지염이 심해져서 면역력이 떨어진 거죠. 그래서 입원까지 하신 거군요. 병원 교회에서 찬양팀으로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가 6시 반에 있어서 기도하며 비뚤어진 입술과 감기 잡는 눈으로 열심히 찬양했습니다.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하고 보내셨어요. 병원 교회에서 이렇게 또 찬양팀으로까지 참 대단하십니다. 천상의 목소리님 반갑고요. 얼른 나으시고 완쾌하시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1부의 7143번께서 찬양 신청곡을 적어주셨었는데요. 세상을 보며 사람을 볼 때 나는 만족함이 없었네 라는 찬송이 생각나는 새벽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적어주셨는데요. 지금 보내드리려고요. 정확한 제목이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최영택의 찬양입니다. 민호기, 박홍식, 이길, 윤현슬 피처링으로 함께 했고요. 배상진님 청하신 곡 나눔의 미학, 줄라이의 찬양이죠. 이석훈, 김수진, 예성, 송정미, 박승화 피처링으로 함께한 곡으로 보내드립니다.

요한복음이 제기하는 세 가지 핵심 질문을 꼽아봅니다. 예수님은 누구시고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무엇을 갈망하며 우리 삶은 무엇을 향해 가는가? 우리가 가장 깊이 온전히 헌신하고 집처럼 안식을 누릴 곳은 어디인가?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누구냐? 무엇을 구하느냐? 우리도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어디 계시오니까?

데이빗 포드의 철저히 친밀하게 취약하게 사랑하다 중에서 한 부분을 전해드렸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던 질문, 우리도 그 앞에 서봅니다. 연약한 우리 앞에 주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블렌딩 노트의 찬양으로 함께 했습니다. 7107번께서 오늘도 사랑이신 주님 안에 감사가 넘치는 날 보내시라고 문자 주셨고요. 십자가 군병들아 청해 주셔서 샌프란시스코 코리안 메스터 코랄의 찬양으로 보내드립니다. 그에 앞서서 신예숙님 정하신 최한성의 이 몸의 소망 무언가 함께합니다.

은혜로운 찬송과 성가를 전해드리는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도 받습니다.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신청곡과 사연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390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인터넷 라디오 조이포유에서 다시 방송되는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샵 7997번으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0: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이요한의 찬양으로 함께했습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부탁드립니다.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4: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5: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6: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7: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 케어
6: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쇼리실라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싱크볼 교체는
1: 아티잔.
0: 프리미엄 사각 싱크볼 아티잔 CJ 온스타일과 함께합니다.
2: 오늘도 소화 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0: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1: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2: 파르돈 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 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르돈 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3: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끝곡은 뚜맘님께서 신청하신 곡입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부흥한국 싱어즈의 찬양으로 보내드립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이명희였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0: 찬양받기 원하시는 하나님, 찬양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영혼이 구원받고 찬양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CBS는 찬양과 말씀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소중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CBS의 방송 선교 사역에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소중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바로 방송 선교사입니다.
1: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 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창을 두드리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날씨 자체가 아니라 바로 사람입니다. 우산은 잘 챙겼나, 출근길에 별일은 없나, 오늘도 평소라면 무심히 지나쳤을 안부를 괜히 한 번 더 묻게 되는 아침입니다. 빗줄기가 굵어질수록 가족의 안부, 친구, 동료의 안부를, 그리고 모두의 안녕까지 헤아리게 되는 요즘. 이렇게 누군가를 걱정하고 염려하는 마음이 곧 사랑이라면 이 장마의 시간이 마냥 불편한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도 드네요. 예, 오늘도 무사히 하루 잘 시작하고 계시죠? 목요일 아침 CBS 라디오 정민아의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다 맡기세.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와라 프렌드, 죄짐 맡은 우리 구주. 방금 흐른 곡은 텔리 투 지서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이죠.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이 두 곡의 공통점을 발견하셨죠? 전하고 있는 메시지가 비슷합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걱정을 하더라도 혼자 짊어지지 말아라. 주 예수께 내 짐을 다 맡기고 함께 고민하라 입니다. 예, 7월 9일 목요일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번 한 주 전체가 아이고 목이 좀 잠겼습니다. 이번 한 주 전체가 거의 빗소리로 가득하죠. 근데 빗소리뿐만 아니라

이제 공기 중에 습기도 꽉 차 있어서 굉장히 후텁지근하고 불쾌지수 높은 때를 우리가 지나고 있는데요. 덜 예민하게, 덜 뾰족하게 지내도록 조심해야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은 이쪽에서 기다리는데요. 문자 주시려면 샵 939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CBS 레인보우 앱을 스마트폰에 다운받고 게시판 들어오세요. 김주연님 신청곡 All the way,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오랫동안 연락이 없으신 원로 목사님 이대구 목사님께 이 방송을 소개해 드리니까 잘 듣고 있다 말씀해 주셔서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와, 제 기분이 더 좋은데요. 아롱별님 고맙습니다. 이대구 목사님,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오늘 흐르는 찬송들 참 좋죠? I will sing of my Redeemer, 속죄하신 구세주를. I'd rather have Jesus,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사슴 엄마님, 오늘 하루는 미나님 목소리로 시작합니다. 교회를 나가진 않지만 힐링의 시간이에요. 정인용님께서는 새벽 눈을 뜨면서 정미나님을 먼저 만납니다. 나는 불교 신자지만 CBS의 모든 프로그램을 사랑합니다 하셨어요. 어머나, 감사합니다. 정인용님, 사랑이라는 레인보우 아이디 쓰고 계시네요. 한 선배님이 지난주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너 어제도 빈들의 마른 풀같이 틀더니 오늘도 틀더라. 왜 이틀 연속 틀었어? 이러시길래, 아, 물론 혼내는 건 아니었습니다. 제 혼자 생각에는 네 방송을 매일 잘 듣고 있어, 이런 애정의 표현을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빈들의 마른 풀같이를 왜 이틀 연속 틀었나? 왜 틀었니?에 대한 제 대답은 왠지 비 오는 날은 들어야 할 것 같고 비 오는 날 들으면 더 좋아서요 였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어제는 듣지 않은 것 같아요. Showers of blessing, 빈들의 마른 풀같이 오늘은 듣겠습니다.

스티브 도나휴는 책 사막을 건너는 여섯 가지 방법에서 사하라 사막을 횡단하던 중 자동차가 모래에 빠졌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빠져나오려 애쓸수록 차는 더 깊이 빠져듭니다. 지나가던 여행자가 타이어 바람을 조금 빼면 빠져나올 수 있다고 했지만 그는 자기 방식대로 계속 애를 썼죠.

저는 방법이 없다고 느껴졌을 때에야 비로소 바람을 빼기 시작했고 차는 마침내 모래 위로 올라왔습니다. 작가는 말합니다. 인생도 어느 순간 길을 벗어나 모래에 빠질 수 있고 그동안 유용했던 방법이 더 이상 쓸모없어지는 때가 있다. 그때 필요한 건 고집이 아니라 바람을 조금 빼는 것이다.

바람을 빼는 일이 자존심 상하는 일처럼 느껴질 수 있죠. 하지만 조금만 빼면 우리는 많은 오아시스를 만날 수 있습니다. 고집을 내려놓으면 굳어있던 관계가 풀리고 대화의 문이 열립니다. 인생의 모래늪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더 세게, 강하게 페달을 밟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멈춰서 자신을 낮추는 것.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라는 시편 말씀처럼 애쓰기를 멈추고 낮아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건져 올리십니다. 아멘.

국민일보와 함께하는 아침 묵상. 말리연교회 조준철 목사님의 바람을 빼는 용기.

휴대전화 뒷자리 7493. 마사는 비 없이 흐린 아침이에요. 세종에서 공주로 출퇴근하는 아들 녀석과 세종의 손주들, 우리 며느리가 무탈하기를 더 간절히 기도하는 아침입니다. 네, 우리 청취자분 7493님 신청하신 곡 Fill My Cup Lord, 우물가의 여인처럼이었습니다. 메이플 라떼님, 아침마다 좋은 찬송가 감사합니다. 주홍하늘님, 요즘 찬송가는 팝송 같아 흥겹게 잘 들을 수 있어요. 아침 일상으로 늘 청취하고 있습니다. 네, 저와 이 시간이 우리 주홍하늘님의 일상 가운데 하나라서 참 좋은데요. 맞아요. 주홍하늘님 같은 분들이 많습니다. 이제 종교와 상관없이 이 시간을 좋은 노래가 많이, 편안한 음악이 많이 나오는구나, 팝송 프로그램이구나 하고 오랫동안 들으시다가 찬송가였어? 찬송가가 이렇게 좋은 거였어? 하고 놀라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뒷자리 0840, 아내와 모처럼 산책 중인데 비는 안 오고 습도가 높아서 사우나 온 것 같습니다. 땅콩님, 서방님이랑 양쪽 블루투스 끼고 아침 운동 둘레길을 돌고 있는데 여주 대신 동부교회 목사님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초록이님, 출장 가는 신랑 동탄역에 내려주고 찬양으로

기도 대신하며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메이플 라떼 주홍하늘 0840 땅콩님께 제가 빙수 쿠폰 보내드릴게요. 히어바이즈 내가 매일 기쁘게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2: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1: 서울사이버대학교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2: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 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1: 엄마!
2: 우리 아이 도드람
3: 나왔어.
2: 우리 남편 도드람,
4: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0: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2: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5: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0: 광고 전에 흐른 블레스 러슈런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는 아담님 신청곡이었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2996 쓰시는 분께서 듣고 싶어 하시는 파워 인 더 블러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잠시 후 이어지는 2부 첫 곡으로 준비할게요. CBS 레인보우의 Joy for You 채널에서 2부 들을 수 있는 거 아시죠? 아따 맘마님 진천 계시네요. 어휴, 비가 많이 오나 봐요. 하늘이 구멍 난 것 같다고 빗소리와 함께 다림질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그쵸, 우리 어머님들 이제 여름에 다림질하기 너무 덥고 힘드니까 이렇게 한꺼번에 모아놨다가 비 오는 날 이른 아침 하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출근길 정민아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듣고 있습니다. 이분의 레인보우 닉네임이 참 마음에 들어요. 마음 가는 대로 헤라님이십니다. 네, 오늘 1부 끝곡은 옛날 그 싸이월드 시절 저의 홈피 미니홈피 배경음악이기도 했어요. 비비 와이넌스의 Love Thing. 이 곡은 CCM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일반 팝송 프로그램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변하지 않는 지지와 응원의 마음을 담은 곡이에요. 1부 끝곡.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0: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1: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본사며 관람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2: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국민일보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3: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일부 끝자락에 약속드린 대로 휴대전화 뒷자리 2996 쓰시는 분의 신청곡 There is power in the blood,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으로 2부 시작했습니다. 정미나의 Amazing Grace. 방금 들으신 곡은 When the roll is called up, 연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소망님, 샬롬, 오늘도 알 수 없는 불안을 떨치고 평강이 내 마음에 가득하길 기도하며 듣고 있습니다. 네, 이 곡이 흐르는 동안엔 그 무엇도 나를 공격할 수 없어요. 내 마음의 평화가 지켜지는 느낌, Wonderful Peace, 내 영혼의 그윽이 깊은 데서 함께합니다.

배상진님 신청곡 오 지서스 아이의 프라미스드 이 세상 끝날까지 들었고요. 이어서 패스미나 인내하신 구세주여. 매일 아침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들으며 손주를 기다립니다. 딸아이 내외가 출근과 동시에 손주를 집에 데려다 주는데 매일매일 손주와 함께하는 삶이 조금은 힘들지만 또 너무 행복합니다. 그쵸? 김경애님과 같은 마음이 그 손주 돌봐주시는 모든 조부모님들의 다 같은 생각이시지 않을까. 이제 몸이 물론 힘들죠. 너무나 힘들죠. 하지만 마음은 행복하고 손주가 너무 예쁘고 그쵸? 송재희님, 5시쯤 시작하는 매일 아침이 CBS 라디오가 있어 즐겁습니다. 말씀과 찬양 들으며 하루를 시작함이 은혜고 감사합니다. 주양기님, 오늘 역시 한결같이 이 아침을 편안한 음악으로 열어주셔 감사합니다. 아, 수술하셨군요. 수술 부위를 얼음 찜질하면서 편안함으로 고통을 이기고 있습니다. 어딘가 아프고 불편할 땐 이제 생각을 다른 곳으로 계속 돌리는 게 필요하잖아요. 하루 종일 CBS 듣고 계시면 이제 채널별로 좋은 프로그램들 진짜 많으니까 좋은 음악 들으시고 또 다른 청취자분들의 사연 이야기 들으시면서 고통을 조금이라도 잊으실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All hail the power. 주 예수 이름 높이여.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누가복음 24장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부활의 소식을 들었지만 믿지 못했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으로 모든 게 끝났다고 여겼지요. 주님께서는 슬픔과 절망에 빠진 그들을 만나러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곁에 계시는데도 그들은 주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약속과 예언을 기억하지도, 새벽에 빈 무덤을 발견한 여인들이 전한 소식을 믿지도 못했죠. 왜냐하면 그들에겐 소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란 슬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과 상황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막을 순 없습니다. 중요한 건 슬픔과 절망 가운데서도 주님은 내내 함께 계셨다는 사실. 주님은 우리의 감정을 무시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 더 깊이 만나주십니다. 두 제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에 절망했지만 실제로 예수께서는 부활하셨고 오늘도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 계속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김병선 목사님의 묵상집 매일 만나 365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오늘은 15번째 페이지 묵상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은혜다

오 스톨의 귀드, 주님 지으신 모든 세계였습니다. 핫종님, 저는 교회를 다니진 않는데 CBS 음악만 듣고 있어요. 좋은 노래가 많이 나오거든요. 잘 듣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저도 주변에 CBS를 채널 고정해놓고 듣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두 가지입니다, 공통점이. 첫째, CBS는 좋은 음악이 많이 나온다. 둘째, 말이 많지 않아 좋다. 예, 역시 DJ의 말은 줄여야겠구나를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느낍니다. 어서 다음 곡으로 이어가죠. Lily of the Valley, 내 진정 사모하는.

I love to tell the story. 주 예수 넓은 사랑. Joyful, joyful. 기뻐하며 경배하세. 5759님, 일본 출장 때문에 인천공항으로 나섭니다. 함께하지 못하는 주말이라서 아들 재민이와 그리고 기숙사에서 모처럼 집에 오는 딸 윤지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그래도 언제나 묵묵히 응원해주는 결혼 31년 차 제 동반자 광호 오빠와 우리 아이들에게 고맙고 사랑한다는 말 전하고 싶습니다. 예, 출장 가시는군요. 일본으로. 가끔 이제 엄마가 어디 가고 안 계시면 사실

우리 자녀들은 더 자유롭고 좋을 수 있는데 우리 엄마들의 마음은 그렇지가 않죠. 아이들이 또 남편이 밥은 잘 챙겨 먹으려나 이것저것 염려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아이고, 오늘 일부에서 사연 주신 분인데 제가 너무 늦게 소개해드려서 지금 듣고 계시려나 모르겠어요. 스피릿송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찬양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1: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

0: 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 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 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내 삶의 배경막, CBS 조이포유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이야기 중에 이런 게 있는데요.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 해야만 하는 일을 한다. 원하는 게 있다면 그걸 얻기 위해서 하기 싫은 일이나 해야만 하는 일부터 해야 한다는 건데요. 이건 신앙 생활에서도 마찬가지겠죠?

가령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싶고 누리고 싶다면 매일 성경을 읽는 습관을 가져야 하고요. 예배의 감각을 또 그 감격을 경험하고 싶다면 예배를 우선순위에 두어야 하고요.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고 싶다면 기도하는 시간을 먼저 가져야 합니다. 또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고 싶다면 작은 일에 먼저 충성해야겠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열매를 원한다면 그 열매를 위한 기도와 말씀, 예배와 순종이라는 해야만 하는 일을 무엇보다 먼저 감당하는 게 필요할 텐데요. 목요일 아침 잘 오셨습니다. 이곳은 샬롬 CCM이고요. 저는 스페셜 DJ 아나운서 유지수입니다.

덕분에 좋아요님, 샬롬 제가 제일 좋아해서 자기 전마다 5살 쌍둥이한테 불러주는 찬양이네요. 둥이들이 엄마 노래다 얘기합니다. 아, 그러셨어요? 어제 밤에 듣고 몇 시간 만에 또 들으신 건가요? 샬롬 CCM 송정훈입니다. 2026년 7월 9일, 아, 오늘 친구데이네요. 목요일 첫 곡이었습니다. 조수와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원하는 게 있다면 그걸 얻기 위해서 하기 싫은 일도 기꺼이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건데요. 사실 말은 쉬운데 진짜 어려운 일이죠. 특히 강제성이 없다면. 아휴, 이걸 어떻게 해. 그럼에도 정말 원하고 바라는 게 있다면 이 장마철 날씨가 내 기분을 다운시키고 의욕을 꺾더라도 해야 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오늘도 날씨에 지지 말고 다들 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지가 약해질 때는 주변 사람들에게 공언을 해보시거나 우리 또 샬롬 CCM에다가 저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선포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2시간의 배경음악, 오늘도 오전 8시부터 10시까지는 본방으로 함께하고요. 저녁 6시부터 8시까지는 한시적으로 재방송이 방송됩니다. 참여 방법 아시죠? 문자 샵 7997,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 첨부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또 CBS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과 CBS 만나 앱을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오케이 민민 하하님, 지수님 샬롬, 목요일 오전에 출첵합니다 하셨는데 저도 반갑습니다. 저는요. 이번 주에 갑자기 목 감기가 살짝 왔어요. 그래서 뭐 많이 심하지는 않은데 목요일쯤 되니까 한 주의 무게가 확 느껴지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샬씨 가족들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그 샬씨 가족들의 이야기도 궁금하고요. 아, 송정훈, 우리 훈디는 지금 휴가 중입니다. 아직 우리 훈디 어디 갔어요? 하고 궁금해하신 분들 계실 것 같아 말씀드리고요. 저는 옆방에서 팝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유지수입니다. 이어지는 곡은 We Love와 Anna Delight가 함께합니다. 흘러 흘러. 1, 2, 3, 4.

똥찌개님, 목요일이 되니까 아이들이 많이 피곤한가 봐요. 주은이, 예은이 일어나서 학교 가라고 깨워주세요 하셨는데 주은아, 예은아 지금 8시 19분인데 일어났겠지? 일어났지? 아유, 한 주 동안 고생이 많았다. 오늘은 목요일이지만

내일은 금요일이다. 오늘만 잘 버티면 내일은 와 주말이다 라는 생각에 힘이 더 날 것 같다. 학교 잘 다녀오기를 바랍니다. 아비가일님, 샬롬 지수님, 여름이 되니까 평소보다 빨래가 두 배가 된 것 같아요. 제습기, 건조기 돌려가며 말려봅니다. 오늘도 아자아자 하시면서 김도현의 샬롬 신청하신다고 하셔서 띄워봤습니다. 그 여름이 되니까 빨래는 늘어나도 좀 옷이 그래도 얇잖아요. 겨울에는 빨래 거리는 많지 않은데 옷이 두터워서 확 쌓여있는 거 보면은 와 그것도 힘들고 든 이래저래 우리의 사계절을 건너느라고 다들 고생이 많으시고요. 들으신 곡 김도현 샬롬이었고요. 이수영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윌러브와 아너 딜라이트였죠. 흘러흘러 전했습니다. 김진아님 잔뜩 흐린 목요일입니다 하셨는데 그러게 오늘 전국 곳곳에 비 소식이 있고 또 비의 양도 적지 않을 것 같아요. 다들 안전하고 무탈하게 오늘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가을은 선물님 어머나 지수님 반갑습니다 하셨는데 고맙습니다. 또 별이님 지수님 넷째 날 반가워요 하셨는데 저도 우리 별이님 반갑습니다. 충만님은 진천에 비가 엄청 쏟아진다고 비 피해 없길 바랍니다. 오늘도 성령의 빛처럼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아, 진천에 비가 오네요. 저희 아버지 고향이 충청북도 진천군이라서 저도 어렸을 때는 자주 갔고 아버지가 한 돌아가신 지 2년쯤 지났는데 그 이후로는 못 가봤네요. 예쁜 선생님은 다시 오지 않을 오늘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비 오고 습하고 덥지만 이 또한 감사하다고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갑니다. 벌써 하루가 다르죠? 우리 마라나타 썬 삼선니님은 4일 참깨하네요. 아침에 중이 막둥 쪽콩 유부초밥 준비하며 듣고 있습니다. 우리 중2의 애칭인가요? 막둥 쪼콩? 아, 막둥인가 봐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등굣길 주님께 맡깁니다. 매일매일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사춘기를 만져주시길. 아마 집에 사춘기가 아이가 있거나 또 사춘기 아이를 키워보셨거나 우리가 우리 사춘기일 때는 사실은 불만이 많고 왜 이럴까 고민도 많고 그랬는데 막상 제3자의 눈으로 보니까 때론 힘들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고 그럼에도 돌봐주어야 한다는 사실이 때론 어렵습니다. 그래도 우리 아이 잘 크고 있고요. 몸과 마음이 크느라 그런 거잖아요. 옆에서 잘 해주시고 계신 것 같아요. 신청하신 류재석의 주가 돌보시리 지금 띄울게요.

창수님의 신청 찬양이었는데요. 우리 창수님 오늘 하루 어떻게 시작하셨는지 궁금하네요. 나무엔이었습니다. 부름바다 나선 이몸. 그 전에는 좋은 씨앗이었죠.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또 향기로운 나무 내일 이른 난 몰라요 전했습니다. 봄봄님, 화장실 청소하다가 어디서 듣던 목소리인데 하면서 오, 지수님 반갑습니다. 12시에 또 보자고 하셨고요. 찬양 들으면서 아침 먹고 있는데 아, 요즘 날씨 짜증 지대로인데 감사와 기쁨이 넘쳐납니다 하셨어요. 아유, 고맙습니다. 동장님은 지수님 기운받고 행복하세요 하시면서 제 건강을 걱정하신 거죠. 쪽잠이랑 간식도 쪽잠 잘 자고 간식 많이 잡수시고 내일까지 합시다 하셨는데 고맙습니다. 별사탕님은 여기는요 동해인데요. 비가 내리니까 출근하기가 싫어지는 아침입니다. 비가 많이 내린다고 찬양으로 힘내봅니다 하셨는데 다들 비슷하신 것 같아요. 해지로우님도 짜증으로 시작된 아침 날씨 탓은 해봅니다. 찬양으로 기도드리며 오늘을 주님께 맡깁니다. 모두 내려놓고 싶은 마음에 희망이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지금은 비록 마음이 오늘 하늘처럼 좀 찌뿌둥할 수 있지만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요. 또 금방 달라지기도 하더라고요. 이렇게까지 내가 변한다고 하는데 보통 사람 다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고 또 잘 넘기다 보면은 또 좋은 날이 오는 거죠. 쿠니 요니님은 샬롬 찬양 들으면 출근하는데요. 이 아침에 듣고 싶은 노래가 있습니다. 하일라 러브 갓 들으며 힘이 날 것 같다고 하셨는데요. 준비했습니다. 지금 띄울게요.

조샘님의 신청곡이었어요. 데일리 브레드 보컬 이대현이었죠. 은혜비. 오늘 날씨하고도 딱 잘 맞아 떨어지는 곡이었다 생각이 들고요. 하일라 러브가 답서 띄웠습니다. 샬롬 CCM 송정훈입니다. 저는 이번 주 스페셜 DJ 유지수고요. 1부 닫습니다. 시와 그림 넌 기쁨이어라 남기고요. 저희는 2부에 다시 올게요.

0: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본사며 관람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1: 매년 한국교회 성도들과 은혜로운 성지순례를 떠나온 CBS가 오는 11월 1일 10박 12일간의 일정으로 그리스 로마 순례 여행을 떠납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지인 그리스와 마지막 순교지인 로마의 동선을 그대로 따라가는 이번 순례 여행은 2000년 전 바울의 땀과 눈물 그리고 순교의 정신을 온몸으로 마주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갈릴리 여행사 02-775-5400, 02-775-5400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설령 나이를 먹어도 풋풋한 시원의 풍경을 가슴속에 지니고 있는 사람은 몸속에 난로불을 지피고 있는 것과 같아서 그다지 춥지 않게 늙어갈 수 있을 것이다. 나는 그런 이유로 귀중한 연료를 모아두기 위해서라도 젊을 때 열심히 연애를 하는 편이 좋다고 생각한다. 돈도 소중하고 일도 소중하지만 진심으로 별을 바라보거나 기타 소리에 미친 듯이 끌려들거나 하는 시기란 인생에서 극히 잠깐밖에 없습니다.